0: 선교로 최고 체제 폐교 넘규기 포교로 살바
1: 롱어 둔주이 콩 마디 접게 봐 지주기 급 폐교 난에 강에 타말 통모티 감토도 징부타 폐교 람토 강에 망부체낭 베마추 심슈라 냠바미 폐교 베마추 유비 란조 탈라퍼비 폐미 멍미티다 기갸 사두 창아타 러두라 마진발 북둔치 랑주 린탕 외마체 유비 선교 치고 친지 폐교 름규기 포교 사바시베나 디린 폐교 름부토기 빠무추 제지 슈이 공기 리제나 사괴비 전도네 텁지 마게지 왕창안라 젠지슈네 마디조게비 스트란 련샤네 도튼치디 노브두규규 통매 듄발 치진치유 디린 사괴바타 제바 디주워키 감도 총솔규바타 내디네 표기다네 강에 타마 통마 진유티지 지루체 동국 경업주류 다와주발 마디조게비 내디네 디주게디 참두 유기기 멘다 당부티게 유지 쫀더종 감도 총디에 녜라 총주 총미 군조기 티급 나 로나 리그유 녜바바 로숨주시 표기 신전 지속기아르 징주 동치 마우주시 미마 부주마 표라 나도 나오타 징주 마네 표기 미마라 디기 준켄 시제 지숨시 감도 총주 팅아 마디죽게 바르고 이 체비에 준주 천수 강토 마디죽게 비에 표미 텀증 반망부 제바르가 외 뜸규 짐드 제유시 감도 총디에 감도 총주 천제 치괴레 지바 계산 원외 워드나와 마디죽게 바타 렌토 표라 피비 표미 텀증 바 유준 아이네 마디죽게 비에 겹초 쿠투기 표미 텀증 마시타 공기 군더네 마디죽게베 텀지 마시기부터 표규기 텁서 뒤말유 표도 필지 유준아이 감토 멍미 서주수 텀진베 훈소 겐링기 차례나유 콩라 니에코루 텀지 마시엔 탄자왈 주리타 훈소 원진기 차례는기유 팅시 훈소 원진급 준주의 디부터 유준아이 유엔모토바 주리기 워드추 창매 유준아이타 콩키 콩난추고르 심제치부타 빵아치외 표미 텀지마티 강에 키에도 세부타 도루침부 추구티기 제발가외 론더티르 제젠슈치 텀지마추 추구티 민라 왕변장시부타 지민라 小감토지다유시 유준아이 랑조타 무차 사두차샤치 기소 표유라 콩 추수급기 듬바다라 콩키 부티가 편중시 체비 저리워도배유 방아 슈밍아 듄규치기엔 표규 봉디추트도 시류감신 류도신비 멍미포무 충추망부유 다디엔 살괴바 칭아 상해루규네 급디두 로춥실 순잠기 표미멍미 照반링타 독재치신 다자 게모 콩키 표규 등규 링급 응아신 조아 피워시타 미심 구우시 유비 조반 링키 급티르 머규 토규 지급 표규 봉디나 수시 시마타 로충웨 제 창마 두기 미비 니에 표라 정두기 미주 동신토 착준기 지비 리주 이기 표야 표규 봉디나 냐르머 충시 솜시 조모르소겸니 차키 리슈이기 표야 페마토베 로줍시 립잠기 범무충중 조반링키 첸주기디 봉디 주심바친베 로드다라 표라 규규충유시 조반링키 람바토 도투 아슘세 곰투 추청무동디 친친베 타라 다이종투 표규봉디 지심잠충웨 가조르키 미주야 왕미토 쇼충 시솜시 봉규 럼뷰토 속도충웨 조반링 도지 토차네 신키 통미토 발교유 앙창 총수기 마제티야 코메르도토 라빌로비치 유시 조반링키 별라시외 징주 동교니 시지 댐부시 김비 봉디 딘드시나 슈규 총와 버버 쳔부 총시 솜시 시디 행자기 투산 디더부니 조반링타 자외 미규마 망부 랑조타 쿰더블 딘네 준비시이 땡기 감도 총소라 사지 천시타 순슈 냠도 제유라 땡의 징주 망미 통마 립사티 타제차 푸시르규기 고모타 총세 타게기 비드윈 쿠도 교네 튜레 다시 망조기 총아 갸남기 비시유 푸기 나네 강에 타마 통마 진스티네 갸람 숨지 듄규티 누키 초소 모투규네 Pekyu lembu yuwa rimshin chi yubzi. Lezen ji maar sa gubi, madi jubge bi ji shu ningne, ngayla gibdi chamdor gugu ta, mutu, Pekyu bima ki demgu shu yin. Nga ju nge kwa ya guzu, tun jin shi gu tu la da chi.
2: Gigali Gunin Nezu Bisset Rangjong Ki Tunjin Si Tunju Dingsip Chi Bi Tundarang Sin Ki Chumje Kaji Toyu Bina Kyo Mung Yu Gotong Ju Ni Zeng Yi Tan Chesu Dundong Gubja Tangwe Pondo Chorjin Lechani Nga Jubshi Rin Zugjun Lego Chukbi Zonin Chubi Lechashi Gimata Namjang Ti Jun Sin Ji Laza Chonggi Ki Chunggu Ki Chukotun Gensung Nuba Nga Wei Chiru Chuju Tan Chukotun Ki Decha Chukse Toru Chuju Ji Tinggab Pondo Chorjin Lechi Ji Donglam Tan Puglam Lechi Gacha Shibju Shigu Likchub Sinne, Nyedong Yami Zabje Lue, Lunju Tu Jun Sinzu Yubshi. Pondo Chorjin Lechara, Kyo Mung Gor Tungju Ni Zengi Tan Chesu Dundong Gubja Tang Yubba Tan. Chorjin Lamki Ji Rinze La, Jili Ngabju Ngaji Ca Dun Yue Jin. Tiena, Donglam Ki Rinze La Jili Sunju Ca Gye Tan, Chorjin Puglam Ni Yubi Rinze La Jili Nishu Ca Gu Yu. Laza Chonggi Chengguan Chu Togdi Rongdu Yubi, Lelun Puglam Ki Ji Rinze La Jili Junga Ca Dun Yubshi. Puglam Tira, Bikdor Chedab Tang, Puglam Jukor Sungdu Jewe Chedab Jewe Tini, Sabo Toce Mi Shige Yenki Kuegong Su, Pumni Guzhu Chukoro Pichu, Chedin Tomati Yimshi. Pondo Chochen Leche, Zhong Shui Changchua Zixi Chukui Shimju Ceyu Genji Gongsi, Namcha Totam Genzan Pui Lakce Genguwa, Zhao Fei Ye. Nganzui Pumni Guzhu Chukoro Pichepe, Aleki Leche, Dabsumni Shipara Toru Chimba Tang, Aleki Deja Gelin Tupi Yuechi Sumashi. 타바라 본도 초전 레체 이제레 순주 사계 유비 동남 레차 계자 계주 잠리 주신 유바타 초진 폭람 니 최기 진제 지리 나차 니 유비 나친 폭람 데르 다오 탐보라 샤통 투입시 본도 초전 레체 렘티 린신 캡제 침보 유 알레 체진 남창 초비 종주 알레 체타 사바 추십 호다 체니 종주 체 알레 체 유식 대입시 조피기 조주 체시 련지 갸도 주바타 Poglam nang ki nyekro jikdu ki bumbwa so jengkham songkyong chidab rabdaan riba jie yu chi sumashi. Pondo chochen leche ni, rangzong ki tuanjin si tuanju tingsab chebe gyurim rengxin ki chubzhi shikshi. Laza chonggi, chukala gongsi ngajin chuso zhe, chonggi le mianbor ki chi chubzhu la chukodun chebe lengken jibu kor yu. Pondo chochen leche chun sin ji, ngajin chuso zhe la chukodun chi nu mi gyaban chubzhi tongjuru jikca xinyi pardu yinbe. Benjo Tan Ji Zuo Biu Zai Tupi Pei Ge La De Gyu Tupi Tan, Sa Gong Ji Chu Jeng Gang Kuryo Lex Dung Yuro Tu Nin Ke Jin Tien Yubzi. La Za Chong Ji Chu Gala Gong Si Nga Chien Chu Su Zhe Keng Gu Wa Xun Ba, Li Kai Ye. Pondo Chou Zhen Le Zhe Jun Sin Ji, Chu Gong Nga Wei Denba Yong Yi Zhe La, Chong Zui Ji Chu Zang Wa Yue Bi, Gyun Dien Ki Chu Zang Si Nye Dung Ji Ma Ne Te Gara Ma Ru Zhu Yu Zhe. Ke Chi Xu Ni, Pondo Chong Zui Ji Chu Gong Tan, Ta Yu Ji Chong Li Ma La Song Zhe Tupi, Ta zhe chung gui ki mianbor jikdu tang, chung gi zhug chun tie ki, tun yu rin jin ki chu gu gu kang li guang tu ju zhe jie sumba shi.
1: Di le ku ne ne zui bi si, chi zi zhung ni ni, zhong deng wui ki shu ji xun ba, zhong mi ma tu cuo gyun le oyun liang kang ki deng zui shu ji, zhu rin yan jing hai yi, zhong mi ma tu cuo gyun le oyun liang kang ki deng zui gya ji cong tu zhuo gyu na ni, ji gyu shu ji Xi Jinping ki, ni tu ki zhung mi ke jin tang, chin liang ke jin. Gulen ke jin jie ki gong tun gyu zha lop jo na xin, zhuang yang ki chong tu ke jin ta, yi ji ke jin ki gong tun, 提醒中等位

0: 我托他们设计给国宋大军会国宋去个国产宋家下月别中期扣住系统月天呢南宫通关别能出席业铁托呢你们总期萨推健康宋局切把托别冲这也不行些下面提国期生就学业罗达期今天阿巴呢出别牌色不托在明阿东爷月别强他秘密亏期错路某托他们设计给国宋明年 古松七天忙头当我他女婿有个中间那出来的是他爹他古松做给来团别的中间批给了团间抗力决心有些古松七个来团别的国产宋家下月别中期扣住钱不是然而错顿七心月把通我天哪皮肤忙不有些从罗门大军设计给经过啊我往村住给
1: 他在那个家庭呢 마야 강르스 트렌 코르춘 조스 람바 옹차케나 타 마야 강르이 네마이나 종 망보 오마르스 다다 옹차케나 종 페미크 망보터 데 페치 송도르스 다다 네 잡적는 옹차케나 종 하라면은 숨자 락초 다룩 락바르 지금 종 비기 골 응주 강지구르 선다 다지 코르춘 망보 조이 제는 응주다 송접지 드자인스
0: 国宋七个来团民那儿太多美军炮兵中间时间车又不是中间铁速度七不他杀退七加七七位苦又去米修了点呢中铁内部若叫说七到七位大军炮兵七来给大多七到七的他过他长夜了马金班年代了三十他出街玩几年美军炮兵中间铁大多七不七又不是我往前住给
2: 가치부터
3: 长博家人民性盲头着心有不是列亲你们总体健康了国宋堂大院切别蓝区二位推务参图单年日记所家松局切别来团户大别的沙推杂技健康电价给松界军队电图东局有不是这个来过年的最别赛今天出别在中年年拍了中央健康苦有松局大学初中出别让中了你主持就这边盲错及不学家局 天天前日看年阿别南开年团你修你主切什么堂年团松天这么人心图你心心年团写你主切心就是但是冷色写松他家用炸切什么银三百零点天天平均三九年差里前期总之跟我这次人拉堂孙南平住了写不写千个南开罗山南街了这不这是修开孙南这是了年春修开铺着么拉堂这次人切银 天天平均三九年差里前年春修差

0: 미리 튼지 제기 디지 덴베 리오살 잠타 좀시휴 생년제 공랑가나 주센주바디니 지자 총지 사가 총기 타송 타덴타 타다 타도라 뷰체 토부 군디 담의 고치 친속 고주토 매제 탄삼 사딘치 세가 타송 리기뷰 시코베테시 딩디 주든 조위 제자시베 낭지 주장 다가시기
1: 존이 제고비위 땅타르키시친 고연대 성규르센세 롱칭키티부 가다 치기 센시버티니 펜정 롱칭이 틀리콩 대개 롱칭키 성규르 고연대 군중시비 레진힌
0: 생린제 샴로 넘버스 무투제 성규르 군중시비 낭세디 센시나쇼
2: 고연대 성규르 타예 갸손네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주도 첨부 제기위가 시도 중시 다제 제부규 첨계와 로치금의 제로니 동제매 뉴스자주류 다와 당분내송 중국 로서 이규 잡아서 로서 이규지 제유 흉초 차지라 빼대대 로서 이규지 차지 주마서와 타지 지디규네 첨계티 도구로 토다제부타 장제 최시 장외타 장제 최시 잡아서 장제 주마케네 첨계가 캡상을 답제배 그 자주지 로두 이규지 드람라 도규 차세 수규 다다 콘도 괴지 지대 레군지 로체금으로 침달 니드 강야체부터 대유 자세 좀아타 도구 토베 안다 참아 매바수 없이 자자니 침이 루미 지세 사자 민시 로소 이규지 중조 자세 자서 체부터 자자제티 이규지 장제 좀아 수네 캡상 잡답 체번니 침게지 자주 인베 침달 타주 내부 체미지 요주 로마타 침다 남기 장제 추시타 로규 피림 따그제 녀바토 중조제 탑람 규고벨리 용공 세부 매배 자세라 주의미 중다 이치 대내 자주 매배 전구수주기 생리제 팀디 산줄 군주시베 낭제 주상다가시기
1: 시튜 편조 준비 초등기 준비 튜디 냠주 제비 양다 창서 탄다 키기 센심부티니 편조 롱진 인치 레콩 벽에 롱진키 생규로 권대 군중 시비 레칭이

0: 다샴라 드시라네 탈레 니도 뉴스터루기 잠링 펌베 강제 볼루틴 드루기 촉중키 루가 소소네 다르치 럽티 치모르나 로슈기
1: 나세다 다레기 덴도기 다나 촉중 당보 대변은 촉중 당보 노로리아 다레기 덴도 비녀기 젠다기 제가 메시고 조베 알호브르가 다나시 로코리아 다부주 시리 촉중 당보를 동안
0: 로바
1: 나 촉중 당보 되는 대비는 야제자 촉중 당보 당보 등글에 삼부 수르도 계라주 전에
0: 메시코
1: 다다 메시코 인기를 도와
0: 제제제
2: 메시코 리세
0: 데네 아래 두스테나 지다 행고 대야기 뒤 저거 체면으로 섬섬듯이
1: 다다리 다 이내래 다래기 믹세기 상관
0: 자기 로와르바 로와르바
1: 이내 좀 뭐치를 좀 배이나
0: 로와
1: 다 로아브레가 생기듯 레드즈 대보 쉬우요
0: 로와르바 다다리
1: 행고 다 잭스런 데 있는 데스 콘소스 혼 마트베 데스 강에 요래 생기듯
0: 다다리 다다리
3: 사자 지 제가 없어서 그 남시 던져다 상감 철로 만나도 양지 배차잖아지 노웨이 선진나지 다 유럽 기 창조 선조여도 지 남시 정보지 여러와
1: 뒤다다다
3: 정주 아니 특자 급자 지 남시 차사다 던지 지 젠더 베르고 디모나요 제제제 칼리 지 책으로
0: 딱다리 세는데 노웨이 다 원에 차잖아 대샤 니자랑의 성교수 통주 디나로 노웨이 기 탄다 할란드 다 건조 다 점령 분배 볼로 진드룩 고마츠 공기 다 소세 루가기 파르스린데 제구도가 대야 당다 코란즈 미리기 제주 때문에 글로 다 지금 막제 소리도가 디코제 제페 갑이야 강가 배파 시제 베티 문화 거 지리 대대샤
1: 바로 등에 담보 통주 에 선조를 알았음죠
2: 어
1: 조시는 거에서 바로 제거도
0: 바로 제거
2: 제거 다 고조부 제동의 차샤비는 님아 로규 대한테 대비비나 아 디조 마르 단다디 뭐시 코디비나 디르바 진다 소마르 뭐시 다 간다 로규나 대비나 진다 되냐디 터미에서 시도 봐.
0: 시작이야. 때문에
1: 형아. 너 당분이 인데 때도 저득 지교라.
2: 좋아. 오늘 진짜. 진짜 진짜.
0: 다야 딜레 컨트롤 그 진짜게 추슈니 뱀에 말이
3: 봐. 좋아. 정서 그래 봐.
2: 이거 돈이 딱
1: 가다.
0: 가다. 가다.
2: 네, 로샤.
0: 가다.
1: 그게 좀.
0: 페니샤잖아. 디 버지기 점링 부배강세 볼루틴 투르가 마시 버티 탑데 탑데레. 갑디 점링 부배 Polo thangpo koro, sozo sozo koi na luksha avre.
2: Tata,
0: polo lungi masa lori rwa.
3: Jeza. Ta tende chi seyondi mola tanda ta chi gozo kinte dorchi yorwa. Tata mosiga da lo avre karwa. Ta tini na ti kongla ta chinam soki tende pacha chi yojiri. Manzo ti lo avre kiki zamlin pibi kapsala. Ani gozo zego te suda srisa na lo avre kada mosiga ni.
0: La.
1: Tene mochu tsu nyebe na tebe niyan, tene la tagreki Jacob Kanete zo chebe, ani poke da, Qatar,
2: ane
3: Swiss,
1: ode dike rituwal. Ta tsu dine na huap da dos tebe, dine na tok tu nye de Swiss rituwal.
2: Swiss.
3: Tene
1: Kanada nye gache mo to. Shubi ina ta susu mikse kejo yuwe bolo gyab tu nye sonza, jirda angi ba tuyen nang da yomar.
0: Resha.
1: Ta tene ta gana zu, tsu sunbe tebe ina ta, Barzi, Morogo, Hedi, Suglin.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토니 씨 시드잔에 다 쯧디 하장게 내무지
2: 그래서
1: 셰비네 딜주딜 하참 셰야 망 망셰지라도 그래서 다 홀랜드 차샤비나다 다 좀링 품벨다 이샤샤 제지레 다 이네레 고난조 세그 부분이 동료 요마레
0: 제제
1: 선자 아딜링가
2: 다트레 모네 제 미규고
1: 좋아
2: 니만 앙기블린제 대어로 발 루디
1: 다다 다 이네레 자벤로 고알 차샤비나 다 sembo yuge la budo tare ngazu sei pumbe lenga yobis jabe ngone she sune lenga zu ta debe bolo gebna du ba debe ina ta namju ina ichi ye ruga zu mangbo ji zamling pumbe gang ze bolo dendo gang ngos le dezane mangbo ji ta dendo lo shuk pa zam shuk ne lob chong che pa zam de de ji ta
0: zu
1: lob chong shuk yo yo ma tare ngos tinga yo ba
0: je je
1: sei pumbe lenga zu do so ta ngaz zu ta nye ngone she sune ta me ge long ju ji ga ze ga yo re
0: je jarme ngone cha shena kap khong ma ni li ya pe de chulo je de sma
1: ta mo tyu ne ngana zu zu ta dyum ba le sma zu dyum ba che bin ta pe tem ge zu be ta da e je yi re ani new zealand
3: ne ge ro do
1: ta ta ni ne pe tem ngana sam ju yu re ta ta ge nye phon lo shu ya che ge jo che de ge me du se ti pe tem re
2: zhe se re se se zhe
1: ta ji lo ta da lo ge ge khong ge khon zu mi sak lo da ta da du re ina ta lo ge phon ming sha po shi ra chu zu
2: zhe se
1: ti tu ta ku ga tem zhe zao ni ne che du
0: che ma so che ma
1: ta ta ri ge ne chi ro ina 또 하나 조리야 미 주머니 미 샤프니 못 해도
0: 또
1: 다 다르대야

0: 달라 길린 제 도면 거 죽인데 뒤지 니만의 야채면 등 하고 면서 하던데 차 죽고 와 재산 뒤인도 뒤는 라기던데 에 숨어 사는 건조 레센 알로스나 더 총기 알로스나 망치 총기 알로 지주 그 지주 난거 라기 지지 에 숨어디 재산 에 숨어디 렘베이나 만조 지주 난거 다야 라기 지주 난거 디 에 숨어 이외 지주 난거 할로디 총기 알로 지주 지주라고 인식해버립니다. 야, 그러나 이 순번 라기디 이어 체제 통계 칠로를 더리는 지주라고 담다. 그래서 지주라고 토덤 선배인의 구진는 뒤 변화 면조공가 선생님, 뛰는 선생님, 안에 닥터 선생님, 인제죠 더리는 담비는 이 순번 되지 않잖아. 마셔거든 이제 토덤나 십대 토덤나 이제 마셔거든 이제 만화조 토덤난 뒤 인제 미지 세기 세기다. 되게 되게 나눠놨어.
1: 지금
0: 이 차단 뒤에 라기 카 초보들에게 난리야. 러니슈, 러니슈네. 당한 좀 망치에 에 당보다 에 니버산데 인도 러니슈야 소야 그래 아마르와. 차단 뒤 인도 아니 지금 에 숨어디네 소야요. 소야 이외 마치 그 당분에 소야요. 라기 제 미드네 소야요. 뒤 소야요 뒤 아니 뒤 러제트 도세제 러니슈네 주주리 숨부터. 내가 제어레스 이는 아주 뒤날 가시부터 다 강화부터 가려서 그래 다 에이진바 맞아봐 에이진보다 다 먼저 비진보스 니가 뒤인데 슈샤유 에이 당부 에이니바 진짜 라기 다 도저히 라기야 털었던 뒤 아니 뒤날 당부 당부네 에이 당부다 도저히 해야 말해 제가 당부야 털었더니 명시 이외 간에야 털었던 뒤 아니 가려서는 에이 당부다 뒤 비진이 리직도 주인 아니 즉 다른 예수님이 야토르던데 아니 걔나 토르던지 당가던 알라기 가서네 비니버유 가서네 비 당부유 신선데 인데 아니 즉 비니버인 롱 숨례스나는데 에 당부다 아무리 비니버 비 당부이면은 로니치스나는 에 당부나 해줘요래 가르스니 비 당부도 주기기라 리그선다 에 당부도 주기선다 주기네 주기를 주디 야 디스 로드 통요래 비니베데 송제 송자 송제네 에타부 주일 주디 아니야 로디 딕스 토요레 제단 찍 로니 지금 로숨 임베 야 토르던데 로제도 시그 열이라 드네 에다 비다 도저 야 토르던야 로제드 카레스네 단들 토슈디는 로축주리 숨부도 야 게요레스 로축주리 숨레레스나나 야 토르다야 계란기 지금 그거 매갸 원갸 라기디게 유베 멍시간이야 야 수고하고 이어봐. 능구역은 안 좋은 뉴슈 전부 숨기 최대 교육을 해봐라. 뉴슈 전부 쓰다. 제가 다니는 산리에서 쓰기로 봐. 산리. 산리에서는 딱 지단 전에 안 좋은 지금도 봐. 랑갈라야 따야 최대한 돌린 치약을 든데 수수 따야 되게 그 뉴바하고 이어봐. 이날에야 따야 되게 믹다 되서 가면 최대 열어봐. 되네이는 전시의 뉴바하고 이어봐. 전시에서는 딱 계란 좀 주고 천다 지대제 이날에야 지금 직 출시 농업부 인바 탐하고 인바 디제질이야 고다수르 때문에 디카레스도 아니 디는 안주 연란 남주들이야 뒤주 튼두암 얘는 뒤주 중부 딘데 니가로 나리야 모르카카 쪽 말에 세아지기 각동구 전다 나리야 레슬레브니 키란 전시 튼데 여러와 제가 전시 누구요 숨어디는 키란이는 즉 다시제야 오 다니 처리 딘데 튼두 뒹고 모르디 직 로그다 딘데스 로그다 예르테스 아니 유니테스 아니 나직 파타트 샤고도 된자 나집로 모르든 아니 가져 총자 원자 적자 춘디 니진 주고 유자 아 뒹고 모르디 가져 로그다 바인데 아니 체린디야 톰보다 아니 다시 제고로 와 다시 제하고 누베하고 유바 다시 당부대 가서는 먼저 죽자고 유바 니면디나 된자가 파타야고 샤고 유바 숨버디나 아니 뒹고 랑고기 틱름 제베 제베 때제 수수 랑고 고줄이 춘제 가르치고 유미 딘데기 즉 다시 제야로 속 딘데 하나 강바디 얘네 놈들 려제 럭슈기 축대는 마차고래 하나 강바디 놈네 냄새되네 수표제 거가간 수 계제 처지 세월에 세아르치 하나 마 처지지 마 거가 툭지 냄제 축대지 자는 가면도 신설 다도 간조 즉 다 체진을 때제 다시제 다시를 때제 수수고주 제브와 저단 디디게 체시선 뉴브 체부숨 시그르다 로얄리드 라길 망체게 산리 처 산리 처 시그르 뉴슈 체부숨 그 초대 익제르다 뭐 디게 직시에 뒤 로얄 랭교리아시나

0: 아니 나다 니야 되는 쉬부다가 이 아니 되게 되게 나 세게 세게다 세게 세게 날 되게 되게 나로 나 사다니 하도 쳇제 니나를 고라는 야 제제 쉬고니 드네 벤절라 쉬겨야 돼 지분님 디님 그래 뭐라모도 좀비 로니즈 치비니 즉 단도야 즉 십제 재미도 사다다 되냐 단 롭진 단다 롭진디 치제 로출하스 친소 달려 다원아베 세웠으면 로출 딱다 고소 아니 니나로리아 따탱 dünge lonni jigu konya sibje chesa odi su chedo di kaba duge chese dinje seje dan yore odi ge dan jure mendo yan dina kiran sibje shege dan na min mang go chi de go chue den jure nga tu ju tola tro sa dong wa chada di de koran ya to se de de shu gi yes chada di sa go khomen na le koran to se kebsa ma ju di dina le ya to se le ke me an ta di teng mo go jeb chaure an di inje shu ye she kyo she kyo ke me an lo zen di jig dalar lar to ni so che dong wa an ta yun zhe le ya di go chue ba di ma zhen an zu chu go zhuan ya di ki ra ba le chong ge me jie yong ma le chu go zhong zhan yin ji min ji ge ni me du na tem de ju gu re tu ju jiang wen ne dao chi xi di na tem de be cha dan ju sa go re ka she ngai an ra ya gu shu bi gu zhe an ra di di ni de lo kho ma su lo mo go zhang a chu go ya mi de alin ran ga dan du si ya di de bi ge jue ya zhe ba ju ni ki ran ni bi ge jue ya gu che ki ran ni ken jie ya gu zhe gu ru ba ya pa na ngo ge ra an ra di ya gu shu du an ra de nga zuan yi ma de si da alin ne ge nga shuo a si ne a ming de da ran zha sha sha ji bi ge bi ju chi ge yo ru ba ni de sun de ni a pa zu ge jue ya gu chi ge ri men do a pa zu zuan de che ni ge men do si le yi ne a ni zu de 다능이 사고 엄마 쉐비 체드 미마 친구한테 팀로 드셔나 로리 모두 좀비는 좀 차비는 배제 담한테 비게 미신다 그래
1: 로발
0: 다 팀도 교면은 균호가 담한테 가르스는 균호가 담한테 계란 열이 계란 다 그래 비게 파티에다 여자 보고 체린 계란 잘 되는 그래 아니 비기 달을 교 무디게 비기 수수 안 받는 로 사브레 아니 내줄 합다 디네 비기 게 게레스 제여 원장 아주 초봉은 나 탁주진 예하지 라모도 다고리 비기니 백교부교부샤 나다고르샤 라쇼 탁주지가 쇼스인데 야 연습된데
1: 민조발
0: 안디 인디도 저 있는 팀로 그때서 계제하고 됐다 템도 뭐 교회 가냐 신진기 근데 예제들이 여비는 아니 뭐 됐다고 교회 팀도 비기 달아 주 무관가 비기 접사세 아니 비기 동거 접다 근데 전이야 당부했다고 제가 요는 당부디 있는 교노 담하면도 배적 담한테 요 말레스 저나 디인데 아니 즉 먼저 즉 수 내줄 하브레 수 팀다 개브레 녀 팀다 개드네 내줄 하고 열봐 아니 지금 이제 저 지도 가르치는 수 놔야도 망하네 텔레긴지 제 열이 저단 디인도 수 긴지이나 디 수 긴접제 제거야 차디어 디인도 아니 문화직네 정우 긴지 개국이다 니네 팀록이 이제 긴지대 권하게 개국이 열 저단 안주 주고 답부디네 신지 기타 즉 템도 뭐 기획관에 체드미 마 친구하게 니돈 죽지래 지내래 지리야 제세 세브십지 견샤요래 이 있는 아주 저거 파연게 스바 제시 세그로 봐 어디 체드미 마 친구하게 된저 팀로 제시하라 아니 캐나디네 돈에 마세보다 된저 돈은 안 쏟다 시중게 직접디 진짜 중력 하면 그 조여 봐. 즉 총미 때디 중력 하 심미 보 중심 봐.
1: 제가
0: 그냥 어디나 태제 디나를야 팀룩이 로견아니기 디어리 버군여리다. 잘나니 아니 어딜이야 된제 코리아 딜이야디 저버슈로나스
1: 레세트
0: 아니 벤줄라 토지치
1: 레세트
0: 규직이 멀롭진 다 하시기
1: 레세트 토지치
0: 아니 이게 보셔 난거 어떠잖아
1: 레세트
0: 레세트
1: 老生个了解，听的品种农田，你这里供给种植田地设备，来真的选择我们大家下个营，来真个就多按照来真的投入的行业，不要难看起，加起为生根，超不用了，因为呢，多些难收银，来接，过去难过了。

0: Tungsu.
1: Tochi nama e. Kerangki no maritan. Semki susu nawar yang yi machi.
0: Norsito me wenju gi name ngochi chebri.
1: Chinda ti semki gi samtu doktab kala yu.
0: Tani semki gi su zum duntab che la.
1: Ngene sashik zene ngushar chimbushik gengi dobe na.
0: Me kaya sashik zene kimza titang che.
1: Me chungdab ki gumpien zangbu kasine mikbu mebar kangar chin.
0: Gumpien zangbu ni chunggir ti mayum zangbu inbati.
1: Tagrin ki kengri siamne pabadang.
0: Jigdi mi yu ki nangtung gyume kala tashin yungwe.
1: Ti semgi ki mikchu samne gyuncham jua kala si.
0: Chechi tu gyuwe zangchur tashin.
1: Bagi ki dagbar jigdin di na gyuncho sirwa meji shubi gecha ci ti me chen.
0: Jikchena jikdintir gyuncho meden yinchu.
1: Tindra mena, cekang mila gesim changgenshik donge mangbu tindra nyonggyo chungwata.
0: Le gyuncho mizikhen tenzura nangdi kuyang tindra yongdun kari yinam.
1: Simdu ki rabdu nerdu, samgi ki ngune mikzumdi zangbyo nang chungne shiwar doyga.
0: Chugu chidar chikus.
1: Chugu chemanyila, samgi ki mikchu nyurwar chidi, kimla luagyo tula.
0: Мөңөйне шена, чивая, гэджүл күр.
1: Ама чөнзум ки, кимду гу-гуне, пучонжуян не күрүн.
0: Сымки луа майонвэ,
1: му нанжа лангне,
0: чива гочи ки, чаким ки, кяндун.
1: Гэджи нила, кимци чанбе, намян аме гагу танлин шукен, ёбушикдан жавар, цыпцуп нан гюйон.
0: Тунупде чимбатунва чимибе,
2: 지미 단당의 제도 규지 집에 강의
0: 제도 규지에 니만 넘네 샤와 말다
1: 넘규 딱바 수용제 세 사월이
0: 드린 루부 세나 제시 머리베
1: 아마 춘솜기 류송 냠나야 잠바 깨체 슈디 시웨 시냠 코나 치바다 잠바야 시냠 텐절 콤베 남식 아메 콜라 깨체 잠부 시에나 코니 드스 메디와 균네
0: rangki jishik nurmi la chikdaan kya jitubchi.
1: Ame kakwe tongwa tar.
0: Samki thadung loa li maasung, kyo ki tazam chiba gyudang.
1: Tengsan chi lani chamba mangbu yuari, jishie.
0: Chibu dindra chanayang thadung loa li maasung e, ngay lamsin daga chinku.
1: Samki loa maali bashin tse, chamba ni ama le kyang semche chiwa chungne, gyakbar gyubye. Gore chi nan bungbe, jala chasur la toa ne, kongba kashi kyaari kyori chi.
0: Chambie, semgi la zimbe, namgyu la, ama chunzum nawa chungwa shi.
1: Semgi leba ne sung, chambie, lega chue chi, chang tungwa ra, zho chang yungtu chimbata.
0: Tatung, xa tse zhang, chukur ngal cha zhang nyo yung xing. Chukur tawar ka yan ne, ame kimtu du gyur ka.
1: Ku chua gitan jung lek su song ne, tinga tar, dangur, nin dar changra tungwa da, danju le ngu yarwa tinja chigi me.
0: Ku semgi le dertu ki mikdaan toa ne, ku jishik chengi yueba ama chunzum ki chor.
1: Tengshik kur rasi ji logo chenbu,
0: kesi semgi dang zhawe pomo yakushik pangma lingyu chungna, ku nin dar ri le do orwar dang ne lega kakshu chigui chungna yang chendu yu jishie.
1: Ame te tun duana yang gang zu ne ma tui badar, kaya machi.
0: Chambie gyukshar lu di sanglam ne matun kong dun ne yong shimbe semgi tang che.
1: Kyo kaba chimbie?
0: Chamba ngangzab langgin leta chenpu che.
1: Jenda dang junzhu munzhu xie ne debi chibu che xia.
0: Semgi gi gang zu ne loba pimdua che.
2: Gongo matib ti mato chonggi nang minname nazo yorda.
0: Semgi gi jiang mame be. Chambie koshi mebar tatung lablub zogju mebashi.
1: Kimzi ki gyukung ne chubie lukshu dangla dine.
0: Semgi ki mikzhangshin marpucha yuba chambie sebutong.
2: Nubie, karche song, sui kyo le nyabju xiechong. Mita chokzu shor martan.
0: Chambie chuo mangbu jikchu nitu tukdun.
2: Shor machung keki mashu dang ame seyo.
1: Semgi ni ame tuyotwa kunachi.
2: Nga ma xe na yang ame sikiri, kyo rang mi zhang dugu.
1: Chena kandre chegure, 심기 중세 처벌출. 응을 로만조. 천백과 친체 추창문 추지기다. 직전에 차지용. 추창문 동추시링. 참배 심기라 미추 동튼 지인 진상 마샥배. 심기기 중생 주수 체도 제 마신발 장부 쉬고도.
2: 유다 메베 미디 최기 치수 유나양 치주 가리워래. 페마토는 카난기 소양 뷰그. 마시네 코니 레 군제 미지켄 시그지
1: 섬기기 미테 체도 무슈 체바라 참바 중 마가 활큐르
2: 타디스 체기 마슈다 아메 센요
1: 케란티리 라마시와 가르체브리 섬기기 참베 링초와 규르크사
2: 체기 년년달 창통기도 삼삼 마치지 경외도와 미규다 메바 텐조레니 나 덥게 야과유 마시네 텐상에 창망부 틴 저 통기메
1: 참배 계좌 망타 취배 섬기 순하기 미추 슈주나양 아마 믹노에 섬기기 넘균다 민자외 취퇴 남신 통무 참바 유엣듭 매 망부 마치 참배니 고시 마두바라 섬기기 슈주 국부따라 마친 바르대 아메 콜라 로주스튜 고시네 말랑랑 두바다 조카라 섬기 항상 괴배 계좌 취직시
2: Semgigi tirin miti zaya chue xa.
1: Ama hang sang jang ji yang ma chi bar. Ngar xin nam gyun dar nye ke charim ka jar du che. Wende Semgini du su mi di war kyrba ngun se tu. Mu ti sum yun ring che tar tirin gi ne zu chi ma chi xin xe.
2: Ta che na chue gi kandra chi zi yue tam.
1: Xe ame chi.
2: Nye xe ma sun, nye ko tong du min du.
1: 모두는 가봐지지.
2: 강달양 코니 추구 바바리. 교장 코최가 용체 도구망부 딘전 용구 충바리.
1: 세수 면비에 보모티라 아메 심기 띵네 샤자기.
2: 콜라 아지 유해보자.
1: 심기기 샵슈프도시. 개바 초가 세겐티라 닝지미. 아메 깨자티 카네 시에미징. 메 심기라 심수 치다르 제규 마시.
2: 에이. 민지거 제바 하자망부 요리 콩키 노로에인
1: 아메 심기 띵네 튼디 노로아식 이나사
2: 노르미 콩키 난주 총수티 민양 킹기뚜
1: 아메 듄투 심기니 야라케웨 포모 충충식 달낭
2: 초와스 딘저지 초와스 딘저지 초와스 람주 메바 룽바캉 데바식지 Chezang an tsui che tuwa ni tse chimari ki zam yungwe myo lam dip kyu tiri.
1: Ame namgyur kanya mi pe kone xie.
2: Tini samgi gi ame nga le tu mangshu ki gecha tsi jik limbati.
1: Tiri maka sochi gi me jibu jik dar simla sukbu shik chungne. Lu yi che lu tu chi.
2: Samgi gi da yung kang li che be wa. Ama chun zom ka li le tinga nang xin su na yang. 무 정니 라리안 내기 두지 슈간 치바다 무 섬기 김투 추구다르 주니 모란치라 참창도 조와인 모란기 나자티니 닝캉 김낭 주네 대비 부수토안에 나와리스
1: 아메 네티 심네지 모데피 미크리크도 텐주 심낭 토희망보 냔네 되메투베 응은다 생답기 제주 제디 도치 가류 세세 팅팅 심바 제지 시네 섬기 담가 제도 죽규 타지 아마 전좀기 제3배 된디 수경 규트 메라 메 차와 주투 줄라 탄투 하장 심부치 메 정이기 메세 망치와 총결 대난 큐웨 케바 듄비 강리 체네 내주 학고겐기 진다 대킴나 생매도 줬투 균은 메베 진다 대킴나 치다르 주민티 메 삼로 망부탄 태양 닝쿵 김상 창매 세세투라 니데 메드 케시 김상티 세세투단 케나 가부 메시바다 락바르투 메산 침부 텐츠 세 뜻딜레 메사와티 규미 기미 신수 티웨 주메드 닝군 유지기 뒤티 약슈 인데 디두 김진마 창매 김례 줌네 김매암 김제다 준주문주 자치바다 진다기 창통기 유나 디뒤 창록으로 숨 송삼 임배 심사 쾌부 유에바 며메그 아마춘 숨기 닝공 유지기 튜티 담바다 며칭아 창 약슈 후 강유 모랑키 창 미통라 젠다키 창 통미양 미시미 창 통미통당 창 첨부 켈미키테 동미키 제와 메티 장아 첨부 켈원니 넘줄키 자와 임바 마세 티웨 제와 치니를 동답식시 아마 전송기 최외 진다 못해 심사 교신 내주 피게 주주 아메 심라 삼번능신 탐지에 딜라 중 닌니버라 아메 라리앙 창후 강킨내 침비 진다며 모랑기 총미 김디 원주기 김도 치바다 진다며장 창후 강킬신 창후 강부티니 넘줄기 자와 민발 지심 천지 임바티니 아마 천좀기 학삼 남타 제발 토비에 제부 임바 아멘시 캠고르 주원나 원주기 경무티니 경외도와 아마 나슌급수 용법소득이 레로 임바 시네시 원신 닝바탕 제배 괴미기 샘나탕 잼수망부식 제미급바충 아마 천좀기 원주 머리깡 그 남아통 원주 김기 강바티니 상남탕 예외 강바 토스니 유바식 임바티 구양신 가르쳐트 전당 남발자외 김제다 강용 강외 미또다 자당 덥차다 젠신기 리뮤 아메 믹추와르쿨 아마 전좀기 야다 윤다 지신 윤신 메발쿨베 댄시 태양 멘발쿨 메 원주기 경물 견주 외관 좀비 김낭 개비 포장 능신 수요제 나니 대장 표범민도 지시 계좌 틸라 원신인과 직부서 주파쇼 뭐니 아마 춘솜기 계체 조화피디 뇌 막바 준비해 준럽다 뇌 포뮤 파마라 시슈 제배 지럽 다자 군이 사주니기 조화 기배 기럽 제원배 아메 정이 용퇴 워마티양 지첩체 공도행기네 센시 나와티니 표기 신기 좀캠마 니마 편도 라기 계획이 토안이 삼바다 좀바부 비준캉네 비준낭외 점중인체 주무부시바 표노네 표계도 법규르당 중지 양뒤제 쉬바티 류숨주바티지

0: Nyanyang Ponyang. Cheji Nyanlam La, Chonglong Tu Shur Jinbe Zachung Ngomu Chikin La, Modi Ki Dokbatara, Wai Tserzai Nga, Nam Gala Chushin. Semji Tsomor Bebe, Duzi Chiyab Jun Tiji.
1: Nyanyang Ponyang. Kegi Mik Dun Tu, Wai Tserzai Nga, Nam Kel Hamadar Joki Ngomsi. Nying Kung Su Simbe, Chen Shiki Dian Si Tiji La. Yegi Ying Rum Tu, Rui Xin Zimbe, Jayang Ki, Hamuti Ni Gyang Yin.
0: Nyanyang
1: Po Nyang,
0: Kegi Tun Jin Lam Tu, Tang Lang Ngang, Cha Gim Bi, Pa Mi Ning Dam Ti Ji La, Kegi Ni Wang Ki Bi, Sui Su Kyu Bi, Hu Chung Ki, Chi Kyu Rung Ni Mu Ki Yu Ki.
2: Xing Lian Ngui Gang Pen Chung Yen La Ngui Gang Ki Ngui Bion Lak Zhang, Gor Tung Jiru Nye Dong Lian Ye. Pyeongchang de nyamdo byeje towe pyeje ge lebur gyu. Zhonggu xingde nyuga pyeongchang yanla nyuga. Baiwei biraji tenje tomjeong ngadang ge bat. Yeonju jaesang menba gusu sedang ta chawa lamde yongwe jeosi mindun shu. Baiwei bira chuda dalo ro chawa lamde yongwe mindun gyu jeosi dele.
3: Longna chu sencho minyo sige na chalam thole ya ta ji ge a chu chu chu ko ya la sok ba ning sul ko ya la sok ba nan che na na chu le chen ki a ji xu che la sok be the le na ge pyo ha cha mong gu chi nan xia hing ge la ya to che na xu yin zhe dong an le yan ji chu la na chu ji ge a le chen di chi do sencho tan cha cha ko na chu yin na ji le chen ki zo jong be bu gu nen xi na ani a hu da ba da ge din zhe shuo ge nen de zhe ma an zu yin le ji le chen di ya wo xi ni gu tan le chen di tuan da
4: 那里呢，所以呢，来这康斯基尼那边就学业的，顶这个归属性的来上了。老林杰，怎么样？托钱拿收银？那目的是呢，接着那个你给林杰了，彻底学习松懈的呢，啊，什么机密找个那个大南边，放心级别松懈的呢？
3: 老陈们说，开心呢，前面这个拉起大南北路线，放心些的，如果难过过敏，那里才哪里呀？譬如那许久他，他内心呢，既然给那个呢，最穷人给地不谈，真正给几点数据节，地归脱了呀，且真孤难，这里才哪里呢？嘞，天干呀，修桥个月，他把土既然给那个呢，最穷人给地不，正月未时，假期别地归脱了呢，里前给做准备，如果能行，那既然给那处处处，也免那啊，因素来说不，明年我是当姐，我那最需菜给脱了呢。
4: 给叫，前面不担心，因为呢，拖欠呢，许久嘛是，母体拿上他收银。那，昆明第二呢，人家了，陈哥是叫伊那个做，娘婆你的亲戚，天天看到的那个军心，来我结果子，出业绩俺对你过谈，出业绩送俺你出出，出业绩过，来我俺俺谈出业绩，出团队赢了。
3: 老陈们说，母体在这里学的，前面这个拉去到南北路线，胖婶下的，其实既然给这个南瓜瓜米，那谈的呢，送姐来在哪里呀？修桥个月了。
5: 你不干啥？哦，干啥啥？给杨姐说喽。那干啥？嗯，给咱吃了还收呢。给咱俺平住一了，给啦。
6: 你先，姥姥，平住啦，先把俺军心列是那这边了。
5: 哦，来给啦。你先，给咱列在那收那这呢，出去随便吃米着个啦，给咱那边放心些的，随便住呢。就是给啦，你这里呢，胖多年不念给这这狗吧，给杨姐说啦，给咱大给给住啦，这俺你看我这对能给给。
6: 到我这些了，大家把上了，推荐应该来领个三木了，六三五的那了，老古是三当的，今朝真的就有外这些明天的，啊你给了领个，下来看这些那个有些这三台北这些明天收银给了。
4: 老了，他在哪？
6: 那是给了，俺的呢，广告收银，广告保密装的收银呗，龙之深处就广播多起了的，啊你三家收银呗，年初么吃了，啊你。
4: 他家
6: 学员呗，龙之深处就忘记了，退给伊了。
4: 你谁？
6: 俺公司上不了了，表姐，俺的公司上不了，啥不点了了，公司生他，俺的身体一些准备，这些问题雄鹰给了。
4: 哪了？
6: 俺的就多年碰见给了，真的要到要岁月被这些问题雄鹰给了。
4: 你谁？他在哪？
6: 那是谁给了？俺的是电视给了，学哦了。
4: 那是电视我。
6: 那是给了，学哦。
4: 我来公干啥？
6: 我来公干么事了？
4: 老干么事？先开始呢。
6: 我那都不介绍了。
4: 那些是哪都不介绍些吧？肯定呢。
6: 这个就讲到上面。
4: 那些，
6: 老我那去这里去白露些，胖些么事的，说不定能只有那了。啊，当到现在早就不会了。
4: 嗯，
6: 那些。现在，东兴县，我们乡。
5: 군유 동대기 다 저저 도지 들린다.
3: 응?
5: 공기 아직 트리앙길 부에인.
3: 네 셀라라.
5: 저는 군유 다 동대기 미 우벨라라. 이면 대랑 보드디다는 삼보에 제 도체나 쉬어일.
3: 네 셀라.
5: 아 군도 바진 야도 군부 닦고 저도 저 다 군도 야도 군부로 랭고 침으로 쇼스 도시민들 쉬어인. 근데 디 안데 남녀 쉬베 니마 잡을라 다 로가 그 손은 대신라 다 손은 더월라다 다 룽디 센터 용다 로건 데네 잔당 롭상 온디라 레부인
3: 네세 라라
5: 텔루 당알
4: 너 소체 가리나
5: 로루 망우 젠세올 제이 절로 생이단
4: 그랑기 송세민 오마르벨라
3: 송세민 송나야 거리
5: 라라
3: 송세민 송야 거리 제나 그랑게 저저 야고 신난 제 제멜레 제나리아 푸비네 주거리라
5: 나 그 땅 속이라 관 러루마 보자미
3: 하나치 센초 콜레야스는 그 초사스스 동안라
4: 주살라
3: 공개 루시디 직다에 요마리스 되지만 간단체 쇼이스 그 토타스
4: 잡아듯이
3: 주살스야 나나츠이나 차와 흔듯이 조부탄 타니시나 지게 나나츠이나다지 김상이네리 야멘나 소고 흔듯이미네 딜리야지 고랑기 직조시어바
4: 주자
3: 나직 단체 쇼이스는 용구 유기마지다
4: 주자
3: 제자지마이나 나나츠 롱시에게 민 소야 유세제 야루시치리 나로나 쇼이스반라
4: 제라 니게기 고시나로나나
3: 所以他们路与他人不同何必听风动容是听南巴空间也能拧素南下特见南修音从安努布拉斯听南巴空间也能拧素南下特见南修音我们最近呢先说他车中明月西给呢出出出他拧素了所管南界也能拿最里前期修这里也给不用南下了我们最近也不念里前定这些呢米卡妈妈西给啊先西南图亚里面来入住南下特见南修音里前定这些呢我们最近这个啊配些了呀尼布明月西给先马图亚里呢

0: 체제 조교로 최든 지구임시 시도 체발시나 총세 타르게 용월 랑주 체제 조교의 차주기 지교 규치 시소 개용기 롭치네 로다라 슈노 로마 치중아 될하잠 총세도 지조 라린타 망변 십수 지교로 규구임시 Kanye Lebanon ki Sizin O.N. ki Lebanon cho ki Yisrael ni Mekun Chidin Chibata Jibgu Chinzam Jokwa Chasa Desa Mebe Mi Paiyu To Chilo Chiba Kanya Chibi Lebanon ki Mi Lujru Dong So ki Tungin Junchi Shini Yisrael Jawur Zingimin Si Ju Yubri Kongu Kin Chudin Bu Kanye Kapta Chibi Rimne Nechu Nyeshu Le Wenba Shina Chizi Junin Par Ebu Le Rimne Guibi Denki Nebi Chukya Dunju Tunju Sin Yubata Techu Neba Gata Sumchu Sochu Gyalam To Shio Yubri Senam Tso Tendi Gamge Sengyu Nyeru Shuta
1: Dewa Madu Gyu Suyami Tangu Chungna Dile Hakbaji
2: 他去了做一百人他说是一万个传递呀是的我是先把苦讲起呀看了的是就是那个人就拍卖给面具给念不起来那些给面具就那么给面具面具你看来是为了木古帮呢我没心思的木古帮长呢对不别给木古帮长你那给这的你重要给跟做起的呢那些咱就那么的面上老老说地堂歇着新军呢端头推了独堂你说没
3: 罗多明白中看撤归行。地堂蓝团提议点着子。地堂蓝团。地堂蓝团。

0: 이제도 디고도 이니 벼갈 주비리도 추지기 미든데 동야다. 도스 바조 디지 줄샤.
1: 응.
0: 나란주기 제기 나니 차샤네다. 미드기 단산에 이니 미드기게 편지 싫어 뭐 좀 이니야. 신이 제가 로르와. 세주 민제 시스 구린도 주인데. 제가는 차샤네 이니 지기 지지라 단다 콘도 쉽다 차리 괜찮 되지게 나즈도 라이니. 뒤에도 제나 룸당 아니 다자 다르숨 버바. 룸다 다자 다르숨디 진룸드게야. 카동야 룸베 출룸디데 베 징급아도 주스니냐 님마데제 오동하고 제 직도와 아니야 롱기 메데데 고모딘데 나로 거래기 내라 봐야자 나는 시기 룸 교사니 인디 솔랜사도 유니 예영기 추지다 저주도 대스 니르 줘야되도 룸주다 저주도 주 분이데데다야 되니 이 육지든지야 신다 아니 kondo sumba tar chaki targa da tante nyuindike jambeje erwa jambeje ke mani yang tsukje targa dinte kya tatsa dinte da gana shingi kenra minlun cha shane ane chakda di longza da jinshu da kemegi zadeke daya jaji erwa tani ki dima jane ane koreke nesu megya jiki kizi rangla megya dinte jinsik nesu megya jinsik nesu megya koreke chuzi dwensik nesu da ini tsu gu bu ji ne tsu da tsu me sha
1: nes nes
0: bar do ge na shu na ge de su ne ani bar do ge na cho do za jong ja su ne re ra za jong za jong ji shu za jong ji su ne ani ji ge jong ge na ni le nga ye na ni za jong de de ji ya
1: ra
0: ani da na shi ge je ge na ni sha ran gong da she ba da sha ri lu mi de jo chu je de de shu de de ju bu de de ju de de ji ya ani ge bu zhe me na kore kudu jebe kudu lo zhuya, ca jaya, dunje jaya. Oni mian du lu na dar dan shulung jia su yori. Dagda shulung gende chu shi ngana zhugi mian du lu na jie gana ni dagda di nian dan guandu shi bada ni jige keme gi za dazu daya arwa. Dagda shingi mian gi long zi dinje daya. Shulung di li lum na shu ya. Lum na shu ka sa lum ka la ni jige wanzi gi mian du zu khaza jaya. Jiki lari serubu dharma shingi ni shinga serubu dharma shingi bambu senyi la shubu dharma shingi nga nanzu ki dali serubu tuzo kaza dhya lumla kaza dhinti kani shiya me duzunga yorwa duzunga ye gala ni me shinda dhinti ni jiki wanzi la joyu bhe dhinti kani shiya
1: dhinti
0: dhinti zuhara jiri shas
1: nes nes el ta nga na zu nam ju choya na shu minya le kong le yam jila sunya nang shi kesi kenjam ki ne shi ki ne da dinze tunye ki me zi yinbi ina kiran ki ita di yewa di sebe chi chi nam ju ne se ge rik tenda ngu ne shu ne le ta yang su ju jung ya ga dinze shibal siwe rin ki ta dinze le ya zem go ya shibal ta tun yinbi ina nga na zu choya ki kum shi ngu ne shu ne le ta yun yun rin bu dinze se de ya su ta yang jime na jang ngu ji bu nam ya ti shing yinbi ina nga na zu nak to kaba da lok le la su ta nga na zu shung le kang dobo ya cha le na nye jing ngu ne shu yi na kiran du si shu ya ki tu tu di jung rin gu jing du zan ba ti tu bo ru du ba le ya yun jung ra na ya yin ne ri dinze se ku jo jung wa di ke chen bu jir xe re du guan lesi lesi ta ta tun che bi na nga na zu xing zho ku da du ba le che na 다그나 신기 가나족이 룸다 추생이도 다 가나족 신조 그 대샤 들으러 와 민망고지 룸다 추생 겨 된데 진이 몇도 도와 신조이
0: 도와 디송기 도와 디니만 산다니 대사 슈샴 슈샤
1: 오 제샤
0: 다 이니 지기 가나족이 추생 다다서 전에 추람 약은 지면 도 그래 그래서 아니 추생 자가 친 추생 잡사는 방가데 쇼도 저
1: 자라
0: 또 아우스 데도와
1: 제샤 제샤
0: 가나족 추생 게도 인치 마지 추생 다 룸게도 조제제
1: 괜찮으시오 예수 레스 레스
0: 조제 야구 마제시니 추생 다 룸도 저 가나족 법이 보고도 사단 가지 나지기 내랑 줄로 유용고 마색 저주도 녀지고요리 녀주고요리
1: 레슬리
0: 도시 근데 나라적 도스터네 나와서 말하디 이니 보이 보고되게 사상 가지셔 봐 줄로기 샤젠 챔부터 다 롱시부터 봐네 태각이 이니 지기 둘줘야기 난 줄이 슈세요리
1: 아 레슬리 디급리아 키랑기 트로주다 양셰라 추주다 도주야고 심어준비나 디레 독제 니시라야도 부차주고 스발 레슬리셀 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2: 中国古琴有干呢
3: 元宗龙青年轻烈阔，月见龙青年，他的街上面道里钱，我做个人。元宗龙青年轻烈阔，月见龙青年，他的街上面道里钱，我做个人。街上面道。朝不清江草公看不上，他的朝不清江草先做别里钱的呢，街上面道是。天天我这里在南老里呢，安心，阿弥陀佛。
4: 那么日最西边能参加你吃的学业，我也瞅不清清楚。阿妹，我了西边能参的，先说。阿妹，我参的这把了。天啊！远点点吧，远点来，该远点来那没，将近近吧没到了，该下张铁蛋米。
5: 日本他们养的老朱给当定的呢，每日给牛骨小巴，他们不。前塘子为蛋白绿芽给牛骨鸡鸡，老阿唐长起，起别真的忙不从。七八六九十五，哈啦。三根吃不清清楚，光看不上。
6: 谈到艰难被生活作为列阵体呢，阿妹俄罗斯巴提里，俺呢作用话登记专门人，初步清清楚，观看不上，俺呢提炼起列阵作用话登记总基因，
5: 听起阿妹俄罗斯巴列阵囊，解个汤，羡慕当当比稀奇，做难度卡级直接学呗，先跟初步清清楚，突生特别俺呢先能约吧学，想啦，初步清清楚，俺做直接切呗列阵卡，先行能弱。

0: losim jikdun ta penzui da gyong. Jeji tasong jeji sa jie nyingdo kanjong sasi chenporo zawa denpo tsoba jeyu. Nguyenche, za jie tasong ge damgyu mambashi mangchoy ta lode shulam choy lune yurim denpe likdui ta jikdu jimdun chaydu dangame. Tasong ge nyingdo tong toba ta rik toba kyabde tong toba jie chaji changgo shang ki dangyong genje ta mami genje sa jie jiraba genje di sar gyu de 난츠 타송게 탑사 탐부타 냠토 로듀게 제이 응원드 띵삽시바타 로듀게 십제 네츠사바 베츠 미나타 타송게 담규 응마 시드타 응원드 제제네 사제 롭스 띵시 세시 토부 준드네 산에 되게 사제 퉁고 되다 당연라 롭스 동아타 망소라 베그 치바 미사르 경화 제기 수냠 되베 럽시시도 주데 타송 긴닝도 미람네 미라파레 균진 톱치히 시 창고샹키 등에 당위지 수지 예비 치팅 제신 살고바 대다제비시 다자 사지 롭스 대시디니 나신 창고샹키 삼베 춘다타 메종케 유사시도 주르히 탄산 미세르 겐랍츠 디가레 시지 덴베 로다레 치팅 시바타 타송케 도메 삼두 로라 덴보르니 지유라 Shunu lo zhong cui, sa jie nying tou lo zhong ta, ta song ki du xi mi sim la dianpo lo su pa che yu. Xiang yong ji kong ho chang me, ta song sam lu te xin gui ne ren gui tu gyur yu la. Ye ji ta song ta, ma gu ta ta cha yu, tan zang mang zao ki sam lu rang do ta, cha ju ji rang do su la gyur yu. Chang gu xiang ki ta song ga gui ru ga ki, na cui nge ba tu jie kap song yong ki lian ge ya bu zhu ki yin. Me mi nam zhu jor mi tu bi sa la, na cui gang ta ma gyur yi yu. Changgu Shangke Tansam Lamti Rinpuru Tasungwa Mirabne Mirabharji Lalung Mambu Gede Khara Buzamyang Mebara Khanchongji Tansam Denja Sungshinhu. Nidong Yame Jume Sumloro Changgu Shang Tasung Nyamsung Ruka Zuxi Sanay Tige Sayibla Gyunga Yoba Masi Tadung Gyabu Gye Nila Changchubi Den Tsirinki Rangu Ngan Rishu Pune Tasungwa Ka Tambur Kyuribashi Rubin Shunbe Genyang Kuribashi Gabdidu Tansam Todam Tsunzin ki Chaitin Shinbata Nyunshuk Chewe Kongki Rangwe di Liksha Dene Yigyu Ta Gurshib Leri So di Ledun Rangwe Nga Zhubshin Tasung Wa Shin Ta Nyam Tu Chishu Dene Michibara Tasung ki Lengen Jibo Chadu Kuriyoshi Changgu Shang ki Tasung Pungka Chu Pawu Nying di Tasung Ta Mirabne Mirabara Gyunzin Chibi Damgyu Mangu Yu Lo Ngabju Ngabje La Lebe Tasung Wa Gende Pungso Di Nidong Jami Jumei Ni Lone Song, Tansam Ji Tapsa Tangpo Ru Shi Tsuk Ni, Tansung Chai Ju Ti, Che Gang Ki Genzhe Shi Lu Tsuk Yu. Lona Chawe Bu Nobu Jam Dui Ti, Chung Dui Ni Pa Tang Nyam Tu, Tansam Ji Rilung Kang Sar Gyu Jin. Ming Ji Nan Jia Chui, Kim Shin Ji Shin Ji Zi Sim Sab Du Jin Di, Tansam Ji Chuk Ni Lola Dienpo Ngi Pa Ma Se, Tansam Go Shib Ji Lam Tik La Yang Yu Nga Chenpo Yu Bishi. Chi Su, Lo Nyu Shu La Le Pe Nobu Jam Dui, Tansung Bung Ka Na Ngu Su Shuk Ni, Pe Shu Jin Di, Kanchong Tansam Densu Jeba Ma Se, Pabu Nyi Di Nyam Tu Tansam Gurshib Ta, Lojik Simji Ki Tansam Sung Shin, Tanja Pinso Di Ngar Shin Lene Densu Che Ne Puchungwara Mutu Shu Zin Tu Jukze Yuba Ta, Nobu Jamdu Ki Ya Tansung Ki Genji Mirab Ne Mirabhari Yunzin Che Gyu Lota Che Yubshi. Changgu Chongzu, Tadar Sotsa Chile Nyamle Kanle, Mangzo Kimji Gozar Le Shuk Tube, Tansung Le Dar Nyinga Nguyntu Chung Shin, Nguyen Che Changgu Shanki, Chanyum Sabab Toba Ta, Rengchung Chaitin Shinbe, Yumi Tuyun Rinpuro Suyun Ki Chukso Dene Tsuwa Jijiyu. Tige Tuyunle Chubsha Tienpa Ta, Babar Tablam Yangpo Mebe, Namchuk Gugne Tsuwa Jebe Komsi Jagdab. Mirabne Mirabhara, Tasung Shinge Mangso Babar Chukju Shikawe, Tasung Ledar Nguyenjur Yongtab Cheyu. Changgu Shanki, Yubab Tang Tuyunne Chukle Ji Tuyungung Huta Jene, Changgu Chongzu, Tadar Sotsa Chile Nyamle Khan Nechik De Zubba Ta. Zadeba. Sotsa, Shizongze, Shiji Jinki, Tuyle Kuji, Chachang Shikduyu. Shijun Jinki, Senza Debzu Ta, Zadeb Khasab Jete, Suijunki, Chukchowe, Gajia Le Chene, Mangso Ji, Baba Tablam, Gyachir, Nyundi Dangyu. Chongso Yongji, Mangso Tuyzang, Gyada Nyushu Zabde Changme, Nyamle Khanna, Magan Shajin, Yumi, Rimu Chene, Chukso La, Yogji Chiba Ta, Lomju Du, Nyamde, Gwantum Gyakyu. Kongpa Yueche, Ta Nyesar, Lega Shitoba Ta, Zenu Jung Tube, Tasung Ta, Kimla Dato, Baba Jie Chama Ngunju Chungyu. Tetang Chabji, Namang Shizung Chidang Thabde Dane, Shingbe Mangpe Siju Ka Tungju Chede, Sosa Lakze Ta, Rimne Gokchui De Zubji Shabshu Yunam Jengye Gwone Bebe, Tuen Song Tablam Chok Yungne Jachichin Kara, Tuenle Peje Yang Tupyu. 망조 때 레슈 고고 네메가 제시시바타 타 녀서 레슈 레네 서비스바 고름 때문에 안에 녀뉴 최동 직주 제체데 탄사 미세치 유응외타 타 녀서네 바바리 용바라 뇌슈 유규 게네체휴 다자 장고샹케 퇴레 야조 제바다르 피제시마타 망조 때 바바 덴보 미세르 링자 튼디타 탄삼 유링 데크제 중휴 퇴레타 레슈 니가라 군데 담아티 조베 용바 망토치네 탄삼디 군데 멤버 덴보 중앙 마세 마 용지 타송타 미나 용지 타데 용어 제베 냥구 첨부시 직도 되데 타달 망조타 타송 타데 문제 님페 중에 강종 사토로 탄삼 덴보타 퇴레타게 미세 주보 미리 튼지 제게 디지 덴베 료사 잠타 좀시휴 생년제 공랑가나 주신조바 디니 지자 총계 사가 총기 타송 타덴타 타다 타도라 뷰제 도부 군디 담의 고치 친속 고주토 매제 탄삼 사딘치 세가 타송 리기 뷰 시코베테시 딩디 주된 조비 제자 집에 남지 주장 다가시기
1: 존이 최고 비위 땅 타르키 시친 군디 선교르 센세 롱칭기 디부 타다 치기 센시바 디니 현정 롱친이 틀리콩 대개 롱친기 성교로 근대 근총 시비 레진힌
0: 생린제 샴로 넘버 2 무투제 성교로 근대 시비 낭세디 생신하죠
2: 근대 성교 타예 갸손네

0: 케네소기 난도 따토베 진례 천재기 신안의 서조 파티 유림 시보로 공대 문제 도요시 중화 매마 지투 계급기 진례 천재기 뷰세 대자 자툼타 대신 진례타 종세부 지유 대비 시수 모제타 신제 잘로스바 고주타 팀자 선보 자리타 공아 소사 제베 추 천재소 천재 진견타 켈레 냠레카 뉴주 시보제 참에 대비 시수 켈린 체시 련베 체드 라켈라네 현재게 뷰셀라 용자 켈리치고 유입시 셀렌게 질론이 도자메 뉴스루르 토듀디 데랑아 주디지 제데레고 차제 덴자 쳔베 슝초제 차제 자수타 간마세베 차제 주마 예주당 제외 칼루소제 응세 퇴베 년가라 담보르메데 토듀제 덴자 덴보 용어라 예쇼 윤디 제휴 네자 광동 제데레고 차제 덴자 쳔베 리류베가 차도도 로프소 예규탄 저와 유협에 슝조 차지 자소 체바 마부시도 간마시로타 장제 주마 소위 예규 마법에 유협하라 자마지 도구타 주도 첨부시 유협하 시도 중샤 다제 제법규 팀계와 로치금의 제로니 동제매 뉴스자도를 다와 담보내송 중국 로프소 예규 차바소 로프소 예규지 제유 슝조 차지라 빼대네 로프소 예규지 차지 주마 소와타지 지디규네 팀계지 도구로 토타제와타 장제 최시 장외타 장제 최시 잡아서 장제 주마케네 팀갱아 캡상라 탑제베 그 자주기 로드 이규기 드람라 도트 차세 수익 다다 콘도 그기 지데 레군기 로체가모로 팀달 니드 간야체부타 제유 자세 주마타 도구토베 안다 참아 메바 수입시 자자니 팀의 루미 지세 사자 명시 로서 이규기 슝조 자세 자서 제바타 자자제티 이규기 장제 주마 수네 캡상 라탑 제바니 팀게이티 자주 인베 팀달 타주 인네부 체인지 요주 로마타 팀다남기 장제 츠시타 로규 피림 따그제 예바토 슝조제 탑람 규고벨레 용공 세부 메베 자세라 주미중라 이치 데네 자주 메베 팅구슈기 생례제 팀디 산줄 군두시베 낭제 주상 다가시기
1: 시드윈

0: 다시함을 드시라네 탈레 니동 뉴스터로기 잠링 펌베 강제 볼루틴 드루기 촉중키 루가 소소네 다르지 럽티 친구들나로 쇼기
1: 너세다 다르기 젠도기 다나 촉중 당보 대비는 촉중 당보 노로리아 다르기 젠도 비녀기 젠다기 제거 메시고 조베 알화브르가 다나시 로코리아 다부도 시리 촉중 당보를 동안
0: 로바
1: 다 촉중 당보 되는 대비는 야제야 촉중 당보 당보 등글에 삼보 수르도 계라주 제네
0: 메시코
1: 다다 메시코 신기리 도와
0: 제제제
2: 메시코 리세
0: 데네 나레 투스테나 행고 대학이 되죠. 체험으로 삼삼듯이.
1: 다다리. 다 이내에 다르기 믹스하기 상관없게
0: 자기 로바르바. 로바르바.
1: 이게 좀 뭐지를 좀 배이나.
0: 로바.
1: 다 로아브르가 생기듯. 레드즈는 대보 쉬우요.
0: 로바르바르바. 다다리.
1: 행고다 잭스를 되는. 딕스 콘소스 좀 맞춰베. 데츠 강에 이거를 생기듯.
0: 다다리. 다다리.
3: 사자 지 제가 소속해 남시 던져다 상감 철로 만나도 양지. 배차잖아지 노웨이 선진나지다 유럽기 창조 선료도 직남지 정보지 여러
1: 다다다
3: 창조 아니 투자급자 직남지 차사다 던지 젠더 베르고 디모나요 제제제 칼리 직책으로
0: 딱다리세는데 노웨이다 원에 차잖아 대사 예자랑에 성주스 통주 디나로 노웨이기 탄다 할란드다 건조 다 점령 분배 볼로 진트로 고마츠 공기 다소스 루가기 파르스린데 제구도가 대야 딱다 코란즈 미리기 제주 때배 글로 다직 막제 소르스도가 디코제 제페가비야 강가베파 시제베티 문화고르 지리데데샤
1: 바르드게 담보 통주 에 선조라 아레삼주
2: 몰
1: 조슈노스 바르게도
0: 바르게고
2: 제제 또 고조부 제동네 차샤비니 니마 루규 데한테 데비비나 아 디조마르 탄다디 모시 코디비나 디르바 진다 소마르 모시 다간다 루규나 데비나 진다 토녀디 터미에 소르치기도 와
0: 쉬자
2: 때문에
1: 텐도 담보디 니인데 데도 저딕 지규라
2: 진다
0: 다야 디레 컨트롤로 진다게 추슈니 베메 말이
3: 좋아 좋아 그러고
1: 이동이다 가다
0: 가다
1: 가다
0: 페니샤나 디 버지기 점링 부배간세 볼루틴 투르나 마시 버지 탑데 탑르텔레 갑디 점링 부배 Polo Tangbo Koro, Sosio Goyna Lukshar. Polo Lungi Masalori, Rwa?
3: Jeza, Tata Ndeji Seyundi Mala, Tata Tati Gozuki Ndeto Ji Yorwa, Tata Mosika Da Lo Avarika Rwa. Tini Na Ti Kona Ta Chinam Soki Tende Pacha Ji Yojiri, Manzo Ti Lo Avarika Ki Nzamne Pibi Kapsula. Ani Gozu Zego Te Suda Sri Sena, Lo Avarika Da Mosika Ni
0: Tua.
1: Tene motu tsu nyebe na tebe niyan, tene la tagreki Jacob Kanete zo chebe, ani poke da, khadar,
2: dana
1: suis, ode di gerid wal. Ta tsu dina na khop da dos tebe, dina na top da tunye da suis rada wal.
2: Suis.
3: Tene,
1: kanata yungwane shubi ina, ta susu mikse kejo yuwa wala gyab tunye sunza, jirda angiba tunye nangda yuwa maris.
0: Rishya.
1: Ta tene, ta gana zu, tsu sunbe tebe ina ta, barzi, morogo, hedi, suglin.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나마가 담보도와 볼대에 가다 디와 탄다 달로바싱 좀
0: 봐라
1: 하장 그 가면 하장 가면 다들 다들 모두 하나 주 축바
3: 봐봐
1: 주 주변에 세서 다 홀렌 자베 스데 토니 씨 시두자네 다 쯧디 하장게 내면 좀
0: 그래서
1: 셰비네 딜두딜 하심 셰야 망 망셰지라도
0: 그래서
1: 다 홀랜드 차샤비나다 바도 좀 링품벨다 이샤샤
0: 제제
1: 다 이내레 고난존 세그 부분이 동료 요마레
0: 제제
1: 선자 아딜링가
2: 다트레 니만 안 입을랜제 대우로가
1: 루디다다 다다 다 이내레 자벤로가 차샤비나 다 sembo yu gela budo tare nga su se pumlinga yong bis
2: cha
1: be ngone she su ne le nga su ta debe bolo gebna du ba debe ina ta nam ju ina ichi ye ruga du mang bo ji zamling pum be gang ze bolo den do ga ngo su le du zane mang bo ji ta den do lo shu pa zam shu ne lob chong che ba zam de de ji
0: re
1: na su lob chong shu ga yong ma tare
0: ngo
1: su tinga yong
0: ba re

0: 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及鱼品拉长，国的同桌年冬来接。品种的年度，比在特别偏接点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三连接，听的三角滚动滚轴是不来劲，学长大家先听。来劲的总体监控难看，这里往大拉它，是不是监控难看，不算这么多垃圾。
1: 谈的你。 비진키 추즈 쥐피 닥다지
2: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친 년친 예궁 헤겐 룽친 이

0: 给了善意称为自己把躺在黑米松经念恰当随命给问别把心上凶差周围去长命干脆总体素啊捏住连塔朝北开始该个恰当样给给我忙去日子对末日你却看日
1: 지게라 쇼베 뷰리비는 넘버 타 점닌 사조 가르위베 베데롱친 생글랭게 공감사 말레 전조종 쇼게 로데이 다드니 변종 롱친 인치 내공 치조 레젠데네기 구디 쉬베 내초 가르시베 치조 망추 시제 레젠 동규 튜즈지

我想南科西列汤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当了居者肯日得呢萨提普唐婆面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九库日日哈三塔别宁当日日塔车的龙乐比汤嘎了学年铁给可以呢顶国家行起 내초 가르리

0: 생리게 땡디 산줄 군두시베 낭세 주산다가시기
1: 시튼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든 냠주 제비 양다 창성 탄다 케기 센심바티니 편정 롱친 인치 레콩 벽에 롱친키 산줄 군두 군중 시베 레친이

0: 다시 한번 뜻이라네 다르 니동 뉴스터로기 점령 판매 강제 볼루틴 도로기 속중 루가 소수네 다르지 럽지 친구들 나로 쇼기 너세다 다르기 젠도기 당하는 속중 당보 대비는 속중 당보 노로리아 다르기 젠도 비니기 젠다기 계급 매시고 쪼이베 알호아브르가 당나시 호쿠리아 라고도 시디 속중 당보 동안 로바 나 속중 당보 되는 데비는 야제 속중 당보 등보 등그레 삼보 수르도 게나주제는
1: 멕시코
0: 다다 멕시코
1: 신기리 도와
0: 세고 제제 멕시코
1: 되네 아래 두스테는 지단 행고
0: 더야기
2: 배차잖아지 노웨이 손리나지다 유럽기 창조 손리여도 지남지 창보지 유럽도
0: 다다다
2: 창조 아니 특자급자 지남지 차사다 던데지 젠더 베르고 디모나요 제제제 칼리 지책으로 봐
0: 딱다리세 근데 노웨이다 뭐네 차잖아 대샤 니자랑에 성주스 통 디나라 노웨이기 탄다 할란드다 건조 다 점령 분배 볼로 젠더 고마츠 공기 다소세 루가기 파르스린데 제구도가 대야 딱다 코란즈 미리기 제주 때배 글로 다직 막제 소로스도가 디콘제 제페가비야 강가베파 시제베티 문화고르 지리데데샤
2: 바르드 게 담보 통도 에 선교라 아레삼치
1: 오나
2: 조슈노스 바르게 도와
0: 바르게 오
1: 제라 나 고조부 제동네 차샤비네 니마 로규 데간데 데비비네 아 디조마르 탄다디 모시 코디비네 디르바 진다 소마르 모시 다간다 로규나 데비네 진다 토녀디 터미에 소르치기도 와
0: 쉬자 쉬자
1: 데비네
2: 향마 진도 담보디 니데데데 저디 지교라
1: 제라 제라 제라 제라
0: 다야 디엘레 카텔로그르 진다게 추슈니에 베메 마레
2: 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ཁ་ད་ལོ་ 我刚走了以为刚点了，真的没去做你们那边的呀，今天那大概给几个干的这做车呗，啊你包开的，开的，啊那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是，哦对，这个是多，是是 ina polo kyetam sawani ne loga ki sajin ni ngoyse tebe chudo tanen barzi da sugle tak de mil so
0: ba
2: so sa di da tembo tere ngyo hansa shu do da di ki de tan do moroko di yidu zane di ki de so khye chi chawo
0: kap ko menala ang super e super e marbe
2: da da da ko me ki ta da pasar ba da da da di na lo le ya da so sa khye ju mang bo de ngyo zu sun be na le yue be no shu
0: shu ba
2: da zu shi ba si bi ne ani da ge ge ga amre ge zu be ba ra ku Australia, Turkey,
0: Turkey,
2: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1: Turkey,
2: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1: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2: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3: Turkey,
2: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Turkey,
1: 你懂了是吧？所以说呢，铁也要mix一个点嘛，用脚接球过来。是是是是。我这地方这不下水，所以说呢，俺们那些是用膀胱用脚不习惯。是是是是。有人不行，咱们不通嘛，所以说，那他的雷队在呢，俺们也得单独修多了。是是是。实际真多那里是单的，可得地方给别的，地方不错。
2: 法国籍的。俺们啊，差不多吧，包括对面，可得地方，他们德罗巴生意就蛮好。是吧是吧。还这样个搞不？还这样搞不？好的，当天呢，模特儿俺们做做主播，是吧是吧是吧。做主播那些是的，荷兰、加班、瑞典。
3: 토니 씨 시두자네 다 쯧디 하장게 내면 좀
4: 그래서
3: 셰비네 딜두딜 하참 셰야 망 망셰지라도
4: 이제
3: 지르셔 다 홀랜드 차샤비나 다 다 좀 링 품벨 다 이샤샤
4: 제
3: 지르 다 이내레 고난 좀 세게 보면이 돈요 요 말이
4: 제 제
3: 선사 아딜링가
1: 다 드레네 제 미규
3: 좋아
1: 니만 안 입을 이제 대요 로발 루디
3: 다다 다 이내레 자멘 로발 차샤비나 다 sembo yu gela budo tare ngazu sei pumbe lenga yo bis
1: cha
3: be ngone she su ne lenga zu ta en debe bolo gebna du ba debe ina ta nam ju ine ichi ye ruga du mang bo ji zamling pumbe gang ze bolo den du gang ngon su le du zane mang bo ji ta den du lo shu pa zam shu ne lo chong che ba zam de ji re
4: ta
3: su lo chong shu ga yo ma ta re ngo su tinga yo ba
4: ji
3: sei pumbe lenga zu do su ta ta ngazu ta nye ngone she su na ta me ge long ju ji ga ze ga yo re
4: ji char me ngone cha she na kap khong ma ni li ya pe de chu le je de sma
1: ji
3: ta mo tyu ne ga na zu zu ta dun ba le sma zu dun ba che be ni ta pe tem ge zu be ta da e je yi re ani new zealand
2: zhe ge do
3: ta ta ji na ne pe tem ga na sa mo ju yu re ta ta ge ne ko lu shu ya ge ya che ge zu che de ge me du se ti pe tem re
1: zhe se re se zhe ji
3: ta ji lo ta da lo ge ge kong ge kon zu mi sha lu da ta da du re ni ta Logia pun ming shapu shira chu
1: zhe zhe zhe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4: zhe zhe zhe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4: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4: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1: zhe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1: zhe
3: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zhe 이시알레 이네레 이렌디 이시에 노로게 다 업시슈디
4: 르바르바
1: 무네르다
3: 또페테 냥마 박자 저원이네요
4: 르바르바
3: 뭔네게 되면 좀 열었어
1: 무네르
3: 다데네 가서 모두 조 개발시비나 조 개발 노로를 다 토창에디 세벤 세벤게 토창에 다 다리 사부 충격이 어 페데자오스야
4: 한
3: 다른 신 그 공매 된도 거블이야 안탕부 아르헨티나야 폴로르 중에기 소데 어렵다 다른 신 안가나 조디 우라구이
1: 우라구이
3: 지시드리샤 대대미드리시라 용교 다양 개주 만자니 이게 토용구 여러 번 개주 만자니 갑당기 개주 만자니 이게 길이야 아니 예린네야 믹스에 켄자 갑네 이게 직 토용도 댐다이 가지 야 요네서 디 조제버체
4: 도바로
3: 다 우리 조 고바 슈비나 다 지노로리야 파렌스
4: 바로바
3: 다 탄다 지타 제송 디 옌르 메베 도지르도 와 파렌스게 토 창제 아딜이야 사네게르다 노르베다 이라
4: 제르도 와
3: 니나로네 응아네 주고 슈세디 노르웨이 다레
1: 노르웨이
3: 데 유로 부스 토마스
4: 노르웨이
3: 데데나 다 다레레도 와 하퍼 디나 할란데스
4: 할란데스
3: 단도 슈베르 와 선자 데데레 주고 챙겨 찍르도 와 다 데네 모티오 하나 주 주주바 주주건을 다 겁 공매 세기 품바 나알 키네기 아르헨티나 아니 아르제리아다 오스트리아다 쇼르텐 시무르도 와
1: 너르세샤
3: 내 도스테비니야 디나로레 케주 만다 만다 다그란도
4: 다다세라이고
3: 이제 다데네 모두 조 죽지 세비나 다 다레기 세그 분벌이야 그야 년가 첨부 연적 포르투게기 토창니 아니 우즈베크스나 콜롬비아다 콩고 킹스 이르도 디날 데비나 다 지르다 당기 능신기 다 폴로 제단기 케주 믹스 해봐 첨부 연적들도 개 나옵니다 어
1: 올라
3: 이르도
1: 제샤샤
3: 다 이내레 조디 방림 디단게 제주 마기 시세리
4: 로 다다다 다 조디날
1: 강링체 강그니 두고
3: 다다
1: 르도 발
3: 다들 좀 타마 좀 중립의 쉐베나 다디노로리아 단다 커서래 다디 미당 최초의 잉글랜드 잉글이 다루지도 와 잉글랜드 토탄에 다들이야 코로디아다 단다 가나 파나마 어떻게 되겠어 다 조디는 대해서는 잉글랜드 다다 조디는 다 갑자기도 좀 당부
1: 제시고
3: 되서도 와
1: 제시야 한디 경고 올다 한디 가나
3: 레슬레스
1: 데데 점님 분배가 지글리도 사냐
3: 다다리 다다 점님 분배가 리도 사네 어버리게 어버리게 링기 개가 예배 주고 점님 분배가 볼로 겨버게 줄로는
1: 我们都没有现在是的那是有的那是老干部现在是的但到科罗地亚斯人的他因为这个他们不被录取给干了呀被他家乡人家讲的是不是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能去呢不能讲你去的是吧不
3: dendu chini ya do stebi na dendu dem chenpo yus re
1: sha sha per kyo yong de na
3: mixe di na le ta ye ga ngwan zu tu ge shi ju kwa ya men yo da mixe ta re sa blen yo du zo ngwan zu na wo che yong go men du ta ka che ji de de ming lo du ne ji ta tang bu ne ma dia yang penting langsung rob zah kau ni. Tapi ni jadi mungkin studi dah tanda langsung sampai nih juga mai. Soalnya di tu sana cukup susah je.
0: Susah susah. Tak tarik tak tarik. Lari lah. Tapi kalau tak cik tampil pun bekerja sebab lu cintur ti kap kongma tan turba ini tak cik nampak sarjana riba. Tengah itu tanda tampil pun bekerja sebab lu cintur ti cabe nih cang siju ye yang ti nalo lah pernyu nyingba ini cak sabai ini cak. Tari gitu. Cina bekerja sebab lu luze kan nampak ti tampil siapa nubio mari. Karena si Amerika na yo mari. Sangme tuh cik tu. Tapi kalau ti tinggi tak kadang suk cecut ti tari cakap orang. Tengah itu pernyu sarjing sangme. 고급 탐진 나야 돼. 하장기 기행관 제부르시한 승비.

0: 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及鱼品拉长，国的同桌年冬来接。品种的年度，比在特别偏接点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三连接，听的三角滚对滚球是不来劲，学长大家学习，来劲的总体健康难看，这里往这拉它，是不是千古难看，不算这么多垃圾。
1: 平均龙七年七年空，平均龙七年，他那龙七六七年前十五年。你在昆明哪了呀？俺当我举办九度啊，写不来，其他个那些汤包，直接煮煮了东北过了呀？那我都学不汤，大概能行个？你把，你把包装送来过来，东北写不来。 金州没都没用啊，电白过了呀！那俺就刚才去可些几个过了呀！那我就学不赢。你在电脑了呀？俺唐朝，俺就有他没讲容，明显一个抗议了。你这有他们宋朝有，二里西来抗电呀？金州就不没凶了，明显叫啊越没信息。
2: 当我电白搞了送白，金州没都没用啊！电白搞个七港铁大了呀！那我对他这些是学个人。七港汤包，我就越他没讲容，西北个七港地囊了，成为他妈他们就多了。第一个给他妈他们的呢，当我电白的，当我电白印度做呢，好的电白呢，我就越来的，慢来的，是这个俺都。
1: 好的代表，初囊汤西北的开始呢，今天就土个热点，他的地里西北，屯大地软了，中西北，杨门的空港东北团呢，我们这七块的开钱不热，好的代表西北的土北的能行，我们就一个山的开钱不热，第二年这个热。
2: 第慢点这个的是那个屯大点点的，早晚你能买的。我那第一个给，我就越他没讲容西北七港地囊给，点点的开的是那，金州一个就不康熙没说罢了，明堂七说点不要买的罢了。前张金州一个就不康熙，就有这个呗，明显一个，要么呢，就有个呗，做的了，我就一个康熙。
1: 谈到我是属于那样容，我是属没那样容，要么呢，那么听你看到的一样容，是不？谈到这嘛，到这个，我就一个开车嘛的，原来这个的，明年这个的噻，第一谈到的，早晚你能买的，今就一个九月的九百，明显一个贴了，要么呢，数贴了。 我就学呗，那把一年这个的，我就没学呗，那把一年这个的，让那听你看呀，容我一年这个的是吧的，听到的，是吧啦？家长，我就学呗，他没学呗，那把其他的一样容是吧的，点解他没的？问题，刚才那段的，今就一个就不看容没学呢？
2: 第一讲了老古个幺的话了，第老古个月呢？谈到我就一个，今就九月的九百，明显一个的了。我就学呗，南北团的一那容，我就没学呗，南北团的一那容是。听你看呀，容我姐，电白吃不着了，电白吃不着。到那提讲你别搞了，肯定送不着吧？是那明显一个抗议了，年纪越谈送的越送的。
1: 广东西边南北铁站都没拆，明显一个康熙了。你明显一个看的是呢，金州一个就不九月的九百，明显一个了。要么呢，一个苏铁了，广东送往能行，我就一个康熙，我是学员吧，他哦，学妹吧，看一下容，咸阳金州个一个九月的九百，明显一个提了。
2: 年纪钱吧，别那啥疙瘩疙瘩不疼，送的钱吧，啥疙瘩疙瘩的账都不卡的一年，缺吧，卡的一年这个来送不得。西岗西北搞的卡的送不来是那，二里西来康店呀，是送钱，那么铁大康人吧，广东西北那么乱了，我就一个我是修不他，没修不那吧。 明显一个提了，年纪一把，送的一把，那么铁大康一样，对吧？铁没菜，二里西来康店呀，铁没菜，铁大了。
1: 강아 강톱기 양식 강룡식 자와 배차샤베이나 문죽이기 슈당 머슈글라야 배지샤베이나 가세딜라 문죽슈교와 말바라 베나 구치기 골라야 어머 가가스 남바디터네 통마치워르발 딜라네 문죽슈베 남바디르발라 양자베 제레야이나 테네 가르두브레 가난로 코 어원 가난로 코 더부 두버발라 동두셰베 빼빼나 차샤베이나 사카다 가더블이나 닌디제 사카다 가라다 자더블이나 숨디르발라 다 틸라 테다니레 강아 강톱기 양자웨 빼나 사카다 가난로 코 사카다 가라다 자난로 조 더블야 두버르발라 제자 공두셰베 남바 테다 대단으로 치다를 위한 롱시베 된다들 남바 디게 가리네 디그레 문주 슈바 용어레 머슈바 용어레 민시 이글 닌제 디그레 숨제 디그레 강아 강톱기 공두시에베 대다가 난스 대다라 야이나 양시부 강롱시 자외 남바 이네 디그레 언데 각제 난게 각제 튼지 난게 닝부디 카데스나 다 지강 나바 다 두바 소소라 댐바디레 다우나 치가 나바탄 투버 소수 나나 근데 송고도 베스나 진죽 주부 머슝나 민신 조 예미시 송고데 나바티다 근데 이네 디기레 언데 티다라 진죽 이기 주부 강시 머슝나 민신라 주긴 조에 추디 부격이 따르고 룰라 남야 미시바 이 송제 진주기 캐지 정신 진주 매도 미룡의 텐디 나졸라 대낭마디
0: 생계남바초 공감상 단다이캐남초의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인친례공 배계 롱진기 롱진롭치 레첸시 레전디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골라 치리난 시교비에 세나 엽쇼
1: 태양 인구그리 저디 강식 댐바탕 타나두베 민시 댐거 중에 네바도 진족 이기주부 강룡슈 슈발라 댐에 세거바 진주 이거 주부 강신 머슝나 쥐바 댐바 따지 민잠양 댐미투버 니니 두미 따드 슝기 광바리 금제 카레스나 두미 자와 낭라양 모이 이기 메바나 푸이 쥐바 메바르교 푸이 테다 남라양 쥐바 제바 메나니 민당 치장 세미누 숨으로와라 디난게 치강 티다난게 모탕 포디들 난도 이십 문지 치가치면나 모이 이기 메바나 시베 모디 양이 이기디 시에구요레 푸이 쥐바 메바르교 시베 푸이디니 세지디 시에구요레 제장 무이 양 머슈버이나 푸이 이메네 푸이 세지 이메이네 세지기 쥐바 때마 요르베스나 요마레 숨으로 푸이 티다 세지 숨주 푸이 티다 남아야 죽벌 제바 맨나니 진죽도 제바 머슈버 있나니 민당 치강 세미뉴스 투미 자와 남아야 이나 원수 땜배 공부들 와라 제장 원수 땜배 공부디 인자 진죽 이기 주부 강루 머슈버라 민당 치당 제바서 땜바 부격이 따르기 캐주 말해 제장 슈국이 와르바라 공도한 송스머 능신 남이탐구 민잠주바 시에베 거블랑 안주 오드슈바 능신 치수카르스나 국기 제도 쟁기 리라야이나 진주기 이기 시에메베 지라 진주기 의이 오수 치워디 방어잠레마도지기 퇴무토 진주기 이기 시에메베 지라 진주기 의이 자제 민탕 치탕 주바세 구바 이바디 다들기 캐주르와라 제다 진주이기 강시 머슈바 민소 댐바디는 표기기 다들나라야 요아마레 제다 진주기 이기 개침부 인바 메나 미룽와 인바 진주기 개지 능신디 공도 때문에 능신 은주 여타 매장로 민시 이기 강인라 님지 여타 숨지여 얼리시래 강대양 진주 주부 머슝나 민신 조아 여 미시스 강바 초기 남배 토안에 진주기 개지 능신 진주 매도 미룽에 등 부게 다두기 캐주디 세월 체바디 디고라 나동 어디 슈담 다가 셔기에 샴라 냠바보 조와 승의 고네 돈발라 셰발라 치다 낭시 크셰지 유발레 치다게 낭시 니바 진죽 시엠베 거바 댐바 시엠베 당화 댐베 추 디고라 야이나 자제 퓨거 룽딘 삼바보 남라 어디 슈기에 진죽 시엠베 거바 댐바 시엠베 디급라 야이나 자와라 야딘데 송버데 진죽 주의 튼시나 치탕 러탕 채남기 참조자라 토매진 조암마웨 쳐두교 현양 진죽신바이 된지 조암마통양 된당 튼배 조아시스 지강 누그 토안에 진죽신배 괴바 양마나 진죽 누버탕 제외 채남미소하게 조아신배 편유 기첸디 안돌리야 대남바데 샴라 네 지강 제다기 고등고를 야이나 자지 퓨게 룽딘 삼바모 남라 모두 뜻디지 슈그이 이거라 중에 지강 당부디 딘데 숨으로 와라 진주 주의 전신아 세기 지강디데 지강디 급데 타마타마데 나지 중으로 와라 나디 나조 나래 주고 주시 시에베 급기 견주 그 전된 바 주고로 와라 진주 주의 전신아 시베 지강디 고대원들 가려서나 진주기 이기 대다장도 뭐지? 로알라 강아 타나 파마 알라사남 진주 주시베 진주기 전다디 시에그 유바자 뭐지? 또 가리 시에그 와르베서나 진주기 이기 주부 대다당 대와 양나 대다기 넘둘레 중외 남이 당체소기 자유주주 이내래 전기주주 알숨주배기업라 야이나 시에버 능시 모두체버디 능시 지신신발규나스거래 니턴다리 로알라 제단 진주주의 전신하세디 진주주 코너시에고 말해 로알라 진주주 추배 진주주의 넘주래 중에 남이 당체소기 전기주주의 내래 자유주주의 신하수와래 신하 다 샤모기 기젠 양만나 샤모기 기저부티다 두부레송와래 진주기 이거 주부티다 양만나 티다기 넘주래 중에 남이 당체소기 전신하세기 깨지디 전다양 가르레스나 진주로 뜨베 채당 남이소니 알아장 루알라 진주로 마뜨베 채 라완지엔지 이마 이나야 진나 루알라 진주기 제라 자제 양나 너퉁 양나 주딘 남베 토안에 남이 당 채소 제네 주딘 강탕 강 댐바르 펜토과 지기 요아루알라 제자 진주기 차와 양만나 진주구 누바탕 조지네 유자 티다기 추치신 신발 규나시베 등다디 인바디니 세부 슈브르와라 원앙아드 공기낭도디 두제 모두지 슈브이나 진주탕 다가는 신게 공도시에베 남미탕 채소기 죽주 티다 렉바르시나 세게 등다디 시에구어레 다오는 티다 신발이나 편도 가르요하드 베스나 샴라 무티 숭버디 오나 가르 숭버디 베스나 지강 입에 나라 치탕 러탕 치남기 참조 달라 토메진 저와마웨 초아드 교세 지강 숭디 조왕아도라 가르 댐버디 베스나 대다 신배 편윤 대다 신배 기체 너머디게 대낭마디 듀디게 대낭마디 진주주의 차와탕 조지외 태탕 남이소하게 자이주주 전기주주디 심벌 규버 있느니 텐더 가려와르베스나 치탕 러탕 치남기 숭무르와라 치디 가르코구와르베스나 이기치외 치디르와라 니 가르코구와르베스나 두규기 댄주남 이길 치와탕 두규댄지딘데 등강댄도 낙강조에 내려야이나 토과매반 두그레라 지둥어지 콜록바 너지 개월 유조와 너지 제마착바 속이 꽤머충화탕 꽤마툰바 마용에 토하라 제착바 코나 마투베 되니 기재망부 요아리 스승머리 로아라 기재망부 딘데 요아리스 제자 자와라야 딘데 송송하라 치탕 로탕 치남기 참조 달라 토메진 조마웨 초드규스 대다 상마 가데서나 진주기 누바탕 조제웨 체 나미소기 조와 렉바 심베 페유탕 기젠레 누바샤다르발라 오나 진주주의 차와탕 조제웨 체 나미소기 라이 주즈 전기 주주 신배 기전타 편유 대장도 조바를 배스나 어야 샤나 숨으로 와라 시양 세기 이기디 배주 당제 기제 치마 타자 전유 유배 전기 나돌로 대난 거로 와라 근데 숨으로 배 자와라 지간 앞에 걸라 시양 진주 신바 이 전기 조와 마통 양 전당 튼배 조와 신세 지간 디게 숨 대낭바리 시행 수도전에 기전 대장도 모체 더동야 기전 시행유배 전다디 댐벌와라 제자 지강수무디 전다디 지제 모두 슈베이나 시행 진주기 누바당 조지외 태당 남이소기 자유주주 전지주주 신바이 대동편유 가르와르베스나 전지배 전이와 지벌와라 전지배 조아디 대제시에서 은제 마통마 이나양 어 공바 디루기 전당 튼배 조아시 정이게 최신게 레스 진주주의 조아당 제외 남미당 치제소기 조아신배 편유스네데 기젠디게이나 만돌이야 초니기 터네 댄낭바디 제장 공도송만능시 진주주의 차와탕 조지외 체나미소기 조아 죽주디 신배 공어댐만능시 두규기 댄지딘데 이거 저거 중내래 티심바남 저바 양다고 로그 중내래 티머체 대다그 퇴남 자질주인의 시안라 쉐바소 최고 중내래 대다그 급러야이나 지둥어지 참조아탕 퇴강댄도 다 강조에 내라 톡바 매바 누구 유배 머체 지둥어지 콜록바 너지 개월 조아 너지 제마차과 소기 꽤머충와 꽤마툰배 토하라 제착과 코나 마외 기재 망보 유바 댐바 잠머체 전지배 조아대 대대시에서 문제 통문용양 공바 리루기 전당 툰배 제배 조아지 지신기 유바서 이는 기재는 대다 댐바 제바리 리젠 디난을 야이나 네 조카르스나 진주주의 전신나 시소 자와 때문능신 진주신배 꿔바 디고래야이나 야제표가 농진세모보남라 제시슈바예 리젠 치매나랑의 무투제 담가 죄배 죽도와 시에배 특이 지단낭시카라 제시슈구인배 야제표가 농진세모보남기 뒤도도세나나나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샘마블린게 공감사 샘라 제스르네 까망에 생규르 년전 쇼인 제제 중인이 사르괴베 체진 요세 토담포니 시도 제벌시는 제세 지접 강 튼기 디자 오윤행 강 흉례 강타 제대부 짐주 견제부 신뢰 총세부 제기 냠제토 다도 잡네 야다 숨타 된다 숨소 존내 튼섬소 총세기 신뢰타 치조라 용법소와 조견기 대자례 튼라 안외 흉례 갸과타 서규카키 총세기 흉람 짐주 대자님과 곡순 지수 치료 동주로 꾸대당타 주브지 제벨레 튼 꾸지 제시 중국민망국한기 지지중인인 캡차체비 외제둠지정시 사슈령은벌신은 대료진의 당분에 응압하라 랑계기 민망쇼골기 응위병동체 골통주로 구지책동 갭하네 켈레라 응위제 갭교를 땜부토비입시 지론예동 야민자주류 대기촌난 퇴슈기 총기 딱지 원딤치고 지지중인인 세자정토 벽수바탕 제거토 중앙기 총기례 둔총두공통 락다딩습체네 망라 디기 주마탕 응주기 총기 탈기 동시바 주등 조월 체디에 중국 총기기 디기 촌난라 딱제 체니 총기를 카키 뷰다 공비 용규라 괴디 등 주응은바를 체육시 중국탕 이시아 로메 응마 뜬초 락다르 우린기 지지 중인이 캡자 체비에 정시 사슈라 신은 급주비 이시아 로메 응마 뜬초기 남찬염래탕 총등 견조래 뜬라 중재 상부터 비유지 지지 중인인기 응마 뜬초 인위 닌탕부로 총등 견제 조세 고통주로 갸래 개입시
0: 나모 체지 말루 신드나
1: 까망의 선주로 세바르티
2: 제제 중년이 폴리시덴키 실륜 샤바츠 제제 년주로토 이랜 탄 어리워르 시디 트륜키 이제테 문진 직륜 중어타 폴리시덴키 팅급 초미비워라 냠레 탐스 용규라 지듀기레 튼 배신 유지 주입시 쿠르베 계급 기주시 디아스의 카네르케 어리 쿠르바 도눔 각동 지슈 응아외 치료 당월 괴담 당어타 어리 자주라 타제 부자 매배 균주 체프시 대닝 쿠베 친제 부자 로데레기 시경 진지 년조르토 어리 쿠르바 도눔 각동 체바테 쿠르베 사자 타면체 코르라 태갈 쇼긴 티피 유베 쿠르베 미마 창마 뉴스 챔부 수요 유치 주입시 어리 시주티 용자 제급의 미유니 쿠르베 지조 성신 소치임시 제제 죽진이 어리 신신 트럼프 어리탄 이란와 최근 정리 유발 민년 외대한 계획 이란 라미비 동대 동주 매바 수요 유치 주입시 리빈 퇴모 선주로 강기 내주배월 시는 제제 죽진 인기 제조 독일 록슈 공수의 부도 닝두 로칸 탕부 닝두 박조 기초 갸조르 뷰벨레 튼 라수 제바탕 태공 닝두 박조 기초 갸조르 뷰벨레 튼 참체베 균대 민베 닌다티 추소 저기 땡고 균쇼와 탕 폐지 저어 유시 딜로 너주 총기기 카데 표규르키 튠쿤라 민니 제장기 칠레 락세 속비 응은튠기 수집 태링탕 대십 체린 제규 폐지에 너주 총기기 초코튠 말하라 초용니 십지에 체링탕 십시 체배 외면 추작사탕 부재년진 립신 내비 투비시 니듀 랑종기 면추 견송 선배 표기 면추 견주 태공기 면체 증공 도치비 친진기 재림 충제 종용기 면추 견주는 슈켄 망초초 협대 단유시 망초초 친진토니 변종 면추 견주 시바 최실 치방 전이 떡리신니 면기 증공 도당대 면유는 지급시 대류선토 닝지 총기기 가소 체시 십자 소화탕 십두 규림 천대 소화 균댄기 도담라 쇼는 잡아 소체니 가소 렘루 시송 도담 체주로 끄디당니 망초기 호스님 끌롱 강리 체배 타바라 닝지 총기 용기 총소탕 디귀 십자급 광이 가소 렘루 튼주 호타 체니 렌당 고르치 갸다 숨주 섭계를 할 지위에 초의 코제당 튼기 규제 제육시 니듀 난가제종 도제샹 룹중탕 안후의 민광 총기 并不出点路中我了查到你没地团结结果这边的结果表示结果比如图三年你一起给路村念图人年他有过车站不是电话堂不定恩就切入所及结果做念图表示三毛天节天天刚刚年三九年真续草下面了那么天节年目的第二类过年估计前边的前先大三路

당돌림바 양능 미시 키랑키 지딘네 카체오디니레 당돌림괴부소 또는 거두기 차와 카리인비니레 딜라참베 당돌림단시 르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정 진이서 변해라 나라도 배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잠니 뒤부 대게
5: 무고방바 미네 끼뜨드니 중요하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로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자스탄 덴베 생아남초 공감사 트링키 대단 남든 리체나 금메 페란 견정 민지캉 제주 디가기 럽자 멤버 윤덴 야조라리아 켄잠 내기 딱주 콜리아 젠지 슈베 제법 지구지 슈예

0: 阿姆吉云德吉斯拉公格姆桑，吉拉公格桑。唐多阿姆吉拉吉，阿姆吉迪丹拉姆端吉里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吉 business.
1: Kene ge de kemen chu chu da ke jom da. Ke je so in ge yor ba. Din ani ya ge ini te kar chi ge do ba da. Jam ba. Ngwe so chi bu den je so su ya de mi to shin ni u zu ge ya de ba. Do se je ni ki ji ku da. Ki ji ku ge za. Chu ju. Ni ki ji ge pang lo. Do so jam ji je. Gege gu ji ya ka le ka gu je.
0: Yes.
1: Ke ge na ya. Jinji na ya. Kang la bi ya. Do se ge na zi ji la ini ken ra na zi ji.
0: Les les. Ta wo ne teng ge ji zo. 춘의 슈위넬레 네시티지디 나녜디 하자 몽구 유치르 자르도관 당나 저 소외기다 줄람다 딘제 큰지테단 저 유디 좀 봐 민유기 첩치녜기 양나 저 최고지 민나서 딘제 유야 잡아 나 디싱기 소외 쿰시 딘제기 깬 체제야 게치 당당나 저 주치 몽구지리아 나절레제 타나카시 기기구구다도 발레 제가 테알라소기 능츠 튜니에 몽구 유치르 자르도관 Les les, the chevino or Kendram Nishidi Nagendi Gitangze Damosune, Jitane Chen Kugos Simgunal.
1: The Kendram Nishidi Nanazuki Nedongunal. I need him Manguyorba.
0: Lowell,
1: need him Mangriki in Kuran Chuagi, in Jaja, Chudruzan Signori.
0: Yes,
1: Ani Natsa Digi, Nazuki won the Jenna, Loni Shuni, Shijuna, Lani, Kendran Nayidi. 하장기 계속 덮치아도 자자 둔주 대항한 생기도
0: 디니
1: 지기 자덕이 둥지리비가니 된결이 그것도 다 그제 문제 둥지리비가니 좀 보여지
0: 레스레스
1: 디기 레네기 원도시네 지기 랑고 돈이 닌자라 나그나 생기 슌레 칸도 레그징이 지기 랑고 준르고 단디니 기지기 듄제 나그나 생기 슌레 칸도 로레 겨 로레 준르고 겨디니도서 당연히 신경에서 집부터 봐서 온전히 도졸라 대해서 남아와 당연히 신경이 시작해버리 시작해버리지 유령구 야란지도 야 기지기를 뉴슈고 온게 나디야 당연히 신경이 뱀에 주미리 주미리 대해서 속을 지고 제부르와 디유왕게 나요야 당연히 신경이 뱀에 주미리 주고 제비 뒤에서 있는 안아서 그 지게 루둥기 엄마 주고 제매 지제 네 샤주 제교던데 샤주 제제 기지기를 지매 제그르와 디겐게냐
0: Yes.
1: chik soso shio chenpo ta soso doba takana shi mi pojo riba tozu kongi doja ki kengi ini kentang nesu na ya
0: riba
1: ni ngwe so jibu tinte yan de mundu shindu uzu ku yan de chi ni kaja mekan yunga kasi jala jibu chi kya nang jibu tsari chi chi ini tene na shi singi tinte duwa
0: shui zan
1: di wongi ini jingu jala jibu tinte kya chi ini kentang nesu na ya takana shi ngi yu len shi kuidu de chi chi de chaga riba yu rungu ini sha len shio kuidu de chaga di tangi na ya ᱱᱟᱡᱩ ᱜᱤᱫᱟ ᱫᱮᱫᱮ ᱯᱟ ᱪᱤᱠᱤᱭᱟᱜ ᱥᱟᱫᱩ ᱞᱤᱝᱠ ᱫᱚᱭᱤᱱ ᱵᱮᱵᱟ ᱪᱟᱴᱩᱨᱣᱟ
0: ᱡᱤ ᱡᱤ ᱡᱤ
1: ᱯᱟᱝᱜᱟᱞ ᱛᱮ ᱱᱤ ᱯᱟᱝᱜᱟᱞ ᱛᱮ ᱥᱟᱱᱮ ᱪᱚᱭ ᱠᱩᱫᱩ ᱛᱮ ᱥᱚᱫᱩᱡ ᱡᱚ

0: 당도 기란다 로나 슈베 급이 내리 당는 신기 당나 주디란 톡제 친구지게 휴이 쇼야다 딘데 차제 아니 타나 주대야 주터디 내시지 차제 소소령이 메즈코라야 두스 냠두 디치안데기 쇼르교제 요리즈발 레슬레셀 뜻제비나 켄잠 내시대야 필로 수리간에 제비나 이와 가르카르 이야유날
1: 나케는 네디 필로 수리간에 제 이와 카송지지 요리 지금 견점 되지 봐도 이해 봐. 당연히 심해도 롱바지 가수는지 이해하리. 나도 좋아서 안 하지. 이 그동 시합차지 진비기 예예도 만났어요.
0: 네.
1: 그러니 아 되라.
0: 네
1: 그거는요. 봐도 이해 봐서네. 아니 바기 기지 코너나 거기 나도야 다. 아니 폰기 예예도 만났어요.
0: 네.
1: 매도 롱한스네 다. 매기 깜바. 니니 비셰제 나세텐데라니 요텐데치시샤 요송자
0: 데스레셀 더 켄잠 네스 텐데치드즈바이나 디나로이네레 야 징치기네타 나조 기치기네 다지게네 슈위나 요트레핑다 징트레핑세 알라스오브 돈츠 참물로 다야 켄잠 네시 공도 텐데치리시발
1: 제나
0: 더 콜리 암질라 수야난시 켄잠 네데 이네레 요와숨 잠지시야 요레스 텐데치슈스완 디나로기 kentram doji ne digi tang na zo na lu na ta shu ne min du tang na singi ta digi na se kui ta ne da di kentra chi na la
1: ta kentram doji ji wa la ini ne da tang ta kong du shu ba doji ka sung na ni doji ji ba de ne da kentra chi tingi yor si na ini gyu shi na doji ji na tab chun ra ni na ki yu ma shi gu bun chu sung yori ini ya doji ji na gar chi gi yo si na ini guwa na wa jin zi na wa tang na singi 난자족이 딱베기 드만 진지기 예연기 출리도 이나도 다른 신기 개파주 주가고지야 개파주 주디 갈래가고지야
0: 예슬레스
1: 되게 구구제 줘 줘야 되는데 진보다 되게 막 구구제 줘야 되는데
0: 나스
1: 다른 신기 라가 비르 얘는 뭐 나와 미접접지야 윤은 구도 좀 면제지 마제지 샤샤샤니 샘마데 되는데 자 저작가들 인 된다면은 샘머지르지 샘서저지야 되는데 차이
0: 거. 아, 데레야. 네다지지 봐. 네스.
1: 디 나라족이 이제 캔덤 되지디 딘디기 수링은 전에 진주빈스다 네다다 도저가네 지 전에 라오고니 네 디차샤 가지고 그래.
0: 아, 네스. 네스 네스엔 디 요아디 딘데 샤야 데레 미 르뷰기 다 뜸에 발숨기 땅나조 쿠디게기 나룰이야 체제 딘데 예비지리 발 네스 네스 더 체비나 켄잔 파게 디기 네다조 디 카르카르튼 고난
1: 다 켄잔 바게 디 유실레 근데 수잖아 바도 께나 케게 코르시나 지딘데 자나 보제세 로다 지바 춘스 제도미 세바카지 예부 교본 줬으면 근데 스여서는 안아조기 지기 kentram bardo kena ini keba de korchi gi giri dinde ti shabna shin korchi gi nasda
0: nasda
1: giji ni chu yeyen ni korchi gi na to ya
0: les les
1: dang ne shin gi jombo de che ni ku gi yeyen gi shane de yin da dang ne shin gi chi chi gi jin zam do na to ya dang ne shin gi ga na zu lo jo ba ha ti jo ba che ne na zu di se ga wa chita chi chi do ba
0: les les
1: halam gi nzu lo da ha chi di se za za de na to ya dāna shīngi ngārāzu gīndu samliyo nā cibu kāji sūrā, cibu kāji ñamsidi, cibu kāji edhi jīg mārīdi, sē nā dā ngā cī kāji yorub nā tōngi sūrvā khajīgī.
0: Nāsū dī tā chāgu yorī
1: jīvā? Nāsū shū chēmbu rī tā
0: yā. Lēs, lēs.
1: Dāna shīngi nāsū shū chēmbu tāndu yu ngārāzu yāma gīgū jīyā gārī khāgu dī rī jīyā. Ngō rī jīyā.
0: Lēs, lēs, lēs. Tā dī kuna mep che yan lhoyin shio nyan zhi tuwan. Ta kisi kuan li amchila sunya ki nga na zu doje ki nguay li ya ta tinta si nasu ta nga zu jingzi ki gyu duwa ta. Ta nga xin yan kibay kor duwa li ya tinta si nasu tanpe kub li nale yakshu chumbi na le tuto li ya menga ji li ya pie che ta yin ni di kante ime kien di zechu na nguay de le kechen puchir cha zhi tuwan. Lese lese. Ta chebi yina kentam melun di ki neda nguay ni shu yina kar kar yu nale.
1: Ta kentam melun di gyu nale kada sun shi haras na nga na zi. suri nala, mii dhu huna kamba xeji di, lisi yu chi zi bimi tsi zam nasi chi yori. Di kosi gyorsi nga nga zhugi, maa mii dhu hunga cha xa na, ani kamba nyi, nani kamba chi, khashe, nem khashe kamba chi rang, xe, bi, kamba chi, jia ga nida dingri. Khashe ya, kamba nyi jia dingri. Di kitsi ki wanzi nema di la, rali yori.
0: Wanzi nema
1: di. Kamba di xe, bi jia xe. Tak na xingi,

0: 니지기 깜부 예디 나이니 예기 드네마 라이 치수유도만 나도야 라이 치수니 드네마 뇨 뿌미 치잠제 드네마 슈침버치디 관계 태본 봐도 마 대비유 안 되네
1: 아 네
0: 사실 주르 고멘지 마제 깜부 이거 소금에 고르 드메제 나이메 드케는 민두스 이스나 도와 가자야 메 드케는 민제 안다는 신 강메디 비소나지 민두스이네 오드즈르지 켄다 민루기 나지 공시하게
1: 네스네스 다치로 소리 쉬네미도 지게네 제비나 조구 신진사 드레다스다야 드리바 네스네스 가셔 이노 언제스 너수란 대자 메비네레 비르베 촌난데도 숭구동안 어디 이네레 양키란 이네레 켄잠 네시 당나조 이외 난기 메롱기 네다 딘데시리바 네스네스 콜리아 임슬라 수야기 켄잠 네 데다기 당나조 네다디게 튠베 급리아 딱주 딘데지 마나미나 야 아니 데야 쫀저시 가르가르유난
0: 당 켄잠 네디 나나조기 콘도 시아바달 치비 카잔 토존 자 자라 지부데 제 토자카 잔 에니 케바 추야 토조고디 에니 카제 메지 마제제 에니 수조야 메데데 데데 세데니 데니데
1: 라
0: 카제야 오 드리티제 나상이 자마요 선제 우조조 데니데 여러바 도신디 데 멘치 체도 맞아 있는 아주 그 명할 했더나 근데 전춘님의 만에 윤두를 했어요. 잠 춘중 아주 매처 맞아요. 뭐 춘중 거나 맞아요. 전부 제대로 쓰여 가고 여러 봐. 어디 집으리. 또 신디 잠 춘중 건다니 남자매다 매주제 도스 맞아네. 주마 이니 지금 거기 때서 때를 침마시느냐 거기 야 칼라다 때서 때줄람도 때초도 양라요 하시나지 오세 나지디 yūrīng gu lē dīyō rī, lē dīyī jē, nī yūrīng gu lē sā rī, nī shūgō kā lī kā lī, mēnjī shūgō jī kā chūdī, nī mēnjī jī kā gu jē, mēnjī gōb dīyū mā jēk shāshā nī, gī tī gī, wāng zū tā zīnī chūndī, tū yu kīn jīn zī tā bū chāshā nī, wāng zū tā zīnī chūndī yā, nī ngō nā yā, wā nī tā ngā shī mī rī bū rī bū jī yā, kā lī kā lī jī kī, nī yā lē bī kū yū yā, tū yu kīn chā kū yū tū tū lā kyuñ jī yā, sēn wā jī jī yā, tū sī sū chua yā nī kā tī rī yō rī bā. Dāna shīngi ngā nāzuki inī lū mēngi tazu chāshani kāngu tazu bīrnyo anī mēnji mājē, gautiu mēnji mājē shāshani lū mēngi kūr tsunā mēb tīndē chā
1: chūy
0: mēb chā, tsunā mēb chā dhubā kōp tīndē tsū chī tsokiduwa ya tsokiduwa sāni mō yē yē tsok mēntu sī yīndē dhuwa yū rungu mēnji mājē chā chā yō yīngi dāna shīngi ngā nāzuki yū rungu mēnji mājē chā shāni khashē bēt gugu jē chū yīndē chā yā dhuwa
1: Yes, yes, yes. Tati inele kirangi tuidoliya menju manami ina tanju deya ta neshidi inele nirishi madeba tsab chirushinje kaji ina susu suo dele choya achbal. Ta kashi tu nalwa chebi ina ta dindresi ruisi ina za dindresi indyo zomba ta deya na sujaya dindresi amjila suya nangshi me dindrege na za tijashan takhri gonyan jitwaan. Ta deyongo chebi ina kirangi ruisi za mayimba riyan dine rimshi rimshi tanda ta simkamda kengji te da tega chowa ju indyo zomba dituin tu nalwa 지난제 튜돌이 맹강이야 피아 이내 당능 신기 뒤둥기 맹주 나야디 계신 부시지 저도관 레슬레세 다 켄잠 네데 이내네 콜리암질라 쉼능시 다데 요왕문의 신내레 되치타 파르게 멜루스 제당나 존나세 쿠 만저웨 킹게 요와 이내레 숨잠 유브딘데시리샤 다데 선자네 시티탈이야 다야 나조 소취 신내 민도 다 맹주 신나고 유비나 양 컨제스나나 야유난
0: 다긴람 되지 제 멜로지 버제지 세군 다 도저가나 지샤네 잡으러 자주 요리 아니 긴람 기 되지 디라이는 하나서 유나 근데 손이 뛰어도 지나 룸당 다스 다르스 요리 이니 양지 가란저기 메지 지구즈 커톤이 지금 룸당 다스 다야는데 그동 제고니 그동 메지 제든지 지금 말이 고생이 이제 가란저기 슝코르나 아니 소주디 세주 민제 시스 니나 세단 최랑가니 민제제 로아 준중구디 네 세다 최랑가니 그데 근데 제 소소 그르가르 제구도에 칼라 가르가르 테니 야도가 가르가르 데즈 젬네가 야도가 던제 생겨리 나스 그 도신디 세게 고네 제니 쇼고 슬롱모 라샤 파샤소 니 모시위리 당은 신기 니 롱아위리 나라주기 단다 셰르제 둥지타메지도 나비지 나메지드네 도즈테즈 니 진야 당연히 신기 이니 칼라 졸라 쥐인데 메리든데 도야 주주기 당연히 신기 균도니 하나 저기 개발 이니 주주지야 기지들이 그냥 가시 구노반데 구가마 비 뜨야
1: 디딘데
0: 된다
1: 개베
0: 된다
1: 드르게서 나 쉬트레야 양지면 구동 강부디야 튠튠 진년데 제발
0: 그냥
1: 가신 개베 보루디게 강 동바샤네 뭐다디
0: 도저히 개베 개다 디지도와
1: 도저히
0: 이거 잡지도와 다그나 신기 이니 지게 나난주기 쮸람은 이제 아니 긴람 되지디 차잔 리고나 가셔 네 로레 주르고 조 로레 디디네
1: 봐 아
0: 리게 왕기 다그나 신 가셔야 가바 주르고 때디니다 대샤 가바 다니디 뵙십 주르 봐
1: 취잔
0: 아직이 긴고니 집은이 강가 가방 갖고 있는데 이자라 봐
1: 레샤
0: 다그나 신기 이니 저와디샤 심 슈침베인데 가셔 손례다도 저기 또 뜨고 있던다 이니 가바게 디지기 요르디니 양지기 노 데즈
1: 세렘
0: 버르치고 해 봐 어 연장기 이니 지기냐 세야다 데 진보 파수 좀 다지야다 된대지는 야오도와
1: 쉬잔레스
0: 된대지야 다음에 군에 자신이 이니 지게 진주 다니엘라서 봐 삼변나 보소와 도생게 봐 니중 다가 나서 그 잔네 마셔선 사례 시즌이다 삼노다 아가 니슈다 무디냐다 무디든주다 켄람디 토메디소 이니 지금 나 당도 이니 수조나 제베든레 취지도 디고도 이니 벽알 주비리도 주지게 미에든데 도야다 도스 봐서 디지규샤
1: 응
0: 나란주기 제기 나니 차샤네다 메드기 단산에 이니 메드기 게 편지 싫어하면 좀 이니야 신이 제가 로르와 세주 민제 시스 구린도 주인데 제가 린 차샤네 이니 지기 지지라 단다 콘도 쉽다 차리 견람 되지게 나서도 라이니 뛰어도 제나 룸당 아니 다자 다르숨 버바 룸다 다자 다르숨디 진룸드게 카동야 룸베 출룸디데 베 지거바도 주스니 야 니마데제 우동 하고 제 지도와 아니야 롱기 메드데 고모딘데나 로 코레기 네라 바자 나는 시기 룸 조사니 인디 솔렌사도 유니 예영기 주지다 저주도 데스 니르 줘야데도 룬주다 저주도 주 분이데데다야 데니 이 육지든지야 신다 아니 고온도 숨바다 차기 따르가 다 단데 뉘인데게 잠베제로 와 아니 잠베제게 만에는 야 숙제 따르가 다스데 다스다 다는 신기 캔라 민룬 차샤네 아니 차다디 롱즈다 진슈다 개미기 자디겠다야
1: 지지거 봐
0: 다네기 디마제니 이니 고레기 내서 메야 지기 그 기지 라라 메야 된데 진지 진지 내서 메야 진지 내서 메 고레기 추즈 된세기 내도다 이니 뜻속이 부지니에도다 뜻을 메셔
1: 레슬레슬
0: 바르도 예비나 주나 그랬으니 아니 바르도 께나 초도 자존자 스며리 와 자존 자존 지슈스 자존 지슈스인데 아니 저기 정기나니 랭아이나니 자존된 되지야
1: 와
0: 아니 당나 신기 제기나니 자란 곤다 셰바다 자리 룸된 되죠 주제된 되슈 되 주부된 되죠 되지야 아니 기부 드메나 고래코도 제베코도 로토야 차제야 돈제지야 오니 매도 훈나 다르다 줄은 자수요리 다그다 줄은 근데 조선 하나 주기 매도 훈나 제가 나니니 다그데 년단 권도 쉬다 이니 지기 개매기자 뜻도야 알아 다른의 신기 매기 논자된데다야 줄룸딜레 룸나 쉬야 룸나 쉬가서 룸가라 이니 지기 원제기 매도 가자야 지기 러리세르보 다른 신기 네 신가르세르보 다른 신기 밤비 세니라 쇼보 다른 신기 가나족이 달리세르보 두저 가자야 룸나 가자든 저 가네지 메 두중아 요르바 두중아에 가라 아니 메 신다드데 네 지기 원질 조이베든 저 가네지야
1: 네
0: 진짜 저거를 지르셨어
1: 네스네셀 나주는디 초에나 쉬미네레 콘레 암지라 소야능시 케시 켄잠기 니시기 네다딘제 튜니에 미지비나 기랑기 다디 요와디 세브치치제 넘규네 세그릭 된다고네 쉬네레다 양 소주중

0: teaching yin bi nang na zu lak do khaba da log le la so dang na zu shung le khang do bo ya cha le na nyen jing wo ne shu yi na kira du si shu ya gi tu tu de jung jing gu jin du zan ba ti tu bo ru do ba le ya yun jun ra na ya yin ne ri din de si ku jo jun wa di ke chen bu ji ji de wan le si le se ta da dun che bi na ang na zu xing zhou ku da do ba le che na ru guo gi ne xi suan zhe yin be shu guo ya chang ma ya ta ju zhen sun zhe jun ya da din de gum xi shu chen bu ji de wan ta din de yin du zan ba yang ka xie ge si du zan ba
1: 기지다도바 지금 부터 나서도 매도 싸고 땅이 뒤든지 요마르디 네 코레게 예예 그 자주 주지도 니어치 아니 속을 쳐요는 된주야
0: 네
1: 다른 신기 하나 저기 룸다 추생지도 땅 하나 저 신도 그 대샤 들으봐 민망고지 룸다 추생 저 된데 진이 매부도 도와
0: 신이
1: 도와 디송기 도와 디니만 산다니 대사 슈샴 슈샤
0: 오 제샤 제샤
1: 다이니 저기 하나 저기 추생 다도 저녀 저람 약은 제만도 그래서 추전 작가친 추전 잡사는 방가데데 쇼도츠죠
0: 샤라도
1: 아우스데르와
0: 제사제사
1: 아주 추전 제도 인치마지 추전 다 롬제티 조제제
0: 참시오리
1: 예수
0: 레슬레스
1: 조제 야구마제시니 추전 다 롬도 저 가라지 법이 부고도 차단까지 나지기 내라 줄로 유용고 마세 저주도 니어지고요리 니엔주고요리
0: 레슬레스
1: 근데 나라죠 근데 스톤에 나와서요 말이지 이니 보이 보고도게 사상까지 셔봐
0: 아니
1: 졸로기 샤젠 챔부터 다 롱스부터 봐네 태가기 이니 지게 어 둘줘야게 난 줄이 슈셰요
0: 아 레슬레스 근데 이거리아 기랑기 조주다 양셰라 추주다 도 야고 뭐 준비나 안딜레 덕제 니실라야도 차주고 싶발 레슬레스
2: 생린게 참대례 뒤드링키 대단람도 나구지 슈베 낭든 참마슈 심비 텐디리진기 십시 천괴낭케 부산전두라타 로산남케라시 남생게 내양전리진세 나와 뉴이네 도제나 슈위 생게 내메치린타 르디심기 용웨
3: 아카절 가스가 좀세
4: 좀데 뷰니 다 뜸바다
5: 이진이 마셈샤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뜨니 들이 신내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지지 지지지
7: 디카르니
8: 헤니
7: 헤정 롱치 년치 예궁 헤게 롱치 이 헤정 롱치 년치 예궁 헤게 롱치 니 하나 깨상 미도 리젠 워즈기 니 헤정
8: 롱치 년치 예궁 헤게 롱치 니
2: 谈到解散没到立前国足为赢解散没到抽不清政策公看不上谈到抽不清政策先国足别立前的解散没到时提人跟这立前拿了了以呢安心阿面欧罗塔那么日最西边能前看你吃的学院我立亚抽不清政策阿面欧罗西边能前的先是那说
8: 原点点吧，原点来，该有原点没那么，正经军吧没多啦，该有下场替大米。日本老人养白，落出去当兵的呢，每日去女工上班，怎么不？下场之外，当白女娃去女工机器，落个唐山去，去别的女忙不从。七八，六九，十五，卡吗？
9: 생긴 초부충충소 군캄상 탄다키 남베 생고쪽베 레젠티니 아메 오르시바티리 아니 조교와 덴지 조마인
10: 초부충충소 군캄상 아니 티링키 레젠 조교와 덴지 좀기인
9: 텐티 아메 오르시베 레젠낭 제가탕 셈담 담비 시지 소 낭드 카지 제지 슈베 생긴 초부충충소 톡심 회병 안에 세낭 유바슈 샘라 초부충충소 안츠 제지 제베 레젠카 센시 낭로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세마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르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인 제제 중인이 사르괴베 체긴 요세 토담포니 시도 제벌시나 제세 지집 강 튼기 디자 오윤행 강 흉례 강타 제대부 짐주 견제부 신뢰 총세부 제기 냠제토 다도 잡네 야다 숨타 된다 숨소 존내 튼섬소 총세기 신뢰타 치조라 용법소와 조견기 대자례 튼라 안외 흉례 자과타 서규카키 총세기 흉람 짐주 대자님과 곡순 지수 치료 동주로 꾸대다오타 주브지 제벨레 튼 꾸디 제시 중국 민망의 관계 지지 중인인 캡차 제배 외제 둠지 정시 사슈령 것이나 대려진의 당부 냉아바 파라 랑게히 미만 쇼골티 응유빈 동체 골통주로 구지책동 잡하네 켈레라 응유제 잡주 땜부터 비프시 지론예 동자미 자주려 디기 손난 퇴슈기 총기 딱지 원딤치고 지지 중인인 세자정토 벽수바타 제거토 중앙기 총기래 둔총두 공통 락다 딩스체네 망라 디기 주마타 응유주기 총기 탈기 동시바 주등 조월 체디 중국 총기기 디기 촌난라 딱제 체네 총기의 카키 뷰다 공비 용규라 괴디 등 추응은바를 체입시 중국탄 이시아 로메 응마 뜬초락다르 우린기 지지 중인이 캡차 체비에 정시 사슈라 신는 급주비 이시아 로메 응마 뜬초기 남찬염래타 총등 견조래 뜬라 중재 상부토비유지 지지 중인인기 응마 뜬초님의 닌탕부로 총등 견제 족세 골통주로 자리에 개입시
3: 我确定门路线对呢。刚刚也三九了三百。接着中年年，巴基斯坦籍新人夏巴兹，接着年初托伊兰塔阿里瓦的协的垂钓企业集团，民间集团全塘。巴基斯坦籍天格创业表娃的娘俩同时用脚了，集团的来团百姓越级绝不是。库鲁贝杰克基主席第二次看那天。

0: 이직 칼로 치치의 톱단글라 기디는 릭 먼저 탐보이는 딱히나 칠레 김주인도 보이나 자 안에 토담 선배이나 자 안에 키나 라키 그 고고 유배 진대이나 자 디나리아 라키 릭디는 아주 탄 탐보디는 주디 어레스 주디 장가디는 아주 녀바트 인지민지 캠나로 나스 주디는 가르스는 탐보는 에 탐보로 봐 에 니바 에 수부스체 에 리메나 라키 지카숨 요레스 디네는 아주 카니브디네 비 리메나라 비 탐보다 비 니브스체 카가 튕고레 디네는 세 리메나리아 세 탐보 세 니바 세 숨바 세 시바 세가와 세 톱스체제 듄근에 갈라 톱겜네 죽질레송아 디네는 아주 디게 있는 듄그 디게 라키 카 죽지 디게 있는 아주 랑골 라키임바 그와 랑골 라키임바 말아서 듄기 체가 디게 있는 치주 칠레 칼로벨라 기임바 딘제기 기직나리아 예샤여레 드네이나 적직 세진베 나로라 기카 투여레 투기 간리아 나 먼저 돈베 에 직숨다 비직니스세 돈 죽지 되게 먼저 지단체나 랑고라 기임자 드네이나 디워데이나 박박라 기르바
1: 로와글라
0: 나 직 추구 코리 인자 원자디 시그나야 박바 스체 박바디가 있는 추구 코리나 최대어레스 아주 거기가 지금 박바르다디 즉 추구나 추구마다 쓰는 용어디 간다 제가 다니나 쉬비나 지동차 사디 나로리아 만한 주 추구 직디는 다치 디나라 카카자여라 쓰는 추구 코리직다 추구 코리 민베릭스 체제 릭니르 이거 여리 디나로리아 추구 코리 직 나로리아야 바과치 되어레스 세상디 인도 바과 나로리아 디 이 에프 세제 카숨 주디아레 바과라기 나로리 카숨 제단데 뒤응 죽지 나숨게 줍실레 송아 줍실레 송아 다 디간이야 가려어서는 만조다 엔 신이름 피 신이름 다지 지 자람 유베 질루 질루신이 총게 나로 질루 된대지는 자람 메베 жилю лакисин юсуптин жерден анзу танда леса коя юбди гуйдо ден часа сувин станда даниш тба шини тба лакбадин кегу ярба танда гос цумду де ине дире шеди гор чана дзунга диналия энда писин диналия жоу ярис дос чече лаки чуту со часуа дине ине харесну гупдея эмуса чор лаки эмуса та эмуса та харесне миксе гитан аранзу диналия 대입이나 전에 무엇을 들어봐? 이 가르치는 건조 즉 치주례제 코로나 전에 치주례제를 낙기임바. 이날로리아 즉 안한조 즉 사야 우어제야 파주 인제스야 띠제야 신이 좀 야도 스피게 루가 좋아할 수 없어. 팀이가 코로나에게 믹스해가 낙기 가르치는 남주밥 다를 수 없는 대기 즉 주거기 레벨치 단제 디가나야 주베.
1: 잘라 오야 들어봐.
0: 오제제 먼저 인제스다. 개가다니나 빙반차 쓰르바
1: 로와글라
0: 어딘데 단조알 소브 딘데기나 믹세글라 기 치주든데 샤디아레스
1: 레세글라
0: 달라기도 제 카리카 주딘도 나 주딘 가서 직 칠레기 짐주 도덤나니 이나 계란이 짐지 라키직 주딘 여다 디가 여다 세르치 고르바다 니는 창가 세우 창 창가 창가 때지 아니 창가 나로 직디가 세우로와 먼저 어딜 창가네 직여 직네 아니 간서 디나로리아 남탄 시샤기 아니 그래 직 거와 튕구요네 거와 튕구요 말해 세하디 아니 직 지중은야 랑고기 칼로치아 고주육 톱난다 딘제기 시행구로 다 드링 디날이야 만조 디날이야 다 라기에는 로제 그제네 라기 릭도조 내약 로제레 세하치 당어조 디 초봉구요 날이야 계란 칠레 짐주인 년다고 인하자 아나 지 고구 유배 아나주 진제기 라키 이제 당고 고니들이 이나 아니 디토리아 진부 시제 치고 최야 진제기 삼로지 예스 제가 니 나로리아 달로 제디나 먼저 세 다망체 세 세르바 소가 지르바 라기 이제 당 두그리 토치과 두그리 롭정 나가 두그리 디인데 다세 당보다 세니바 디메익 디 니니니 모두 총에라 기체 세 당보다 먼저 직 말하죠 님규 괴주기 럭규디는 락괴 파주 괴주 차요 레센토바 격세 좀 당분이와 숨어 씹어 또 집어자디 규그 괴주티 이마딜이야 제가다는 소동 당스그바 소동 당세디그레 세니브디는 아주 정신 그 괴주기 럭규인바 로바딜이야 제동 당세그바
1: 아주
0: 님규 우지변 수세 세그레 제가는 제단디인데 세 당보다 세니와 디네는 숨바디는 F F스는 바꽈나 다른게 릭 숨쉬에 릭 담바디 D 릭니바디 E 릭 숨바디 F 다 F스 다른게 디나레 F스 하레스는 디는 바꽈 충아 바꽈 충 먼저 디 뉴슈르 하레스는 먼저 남규 바꽈 계란감로 그 바꽈 이나다 아니 카지기 덴도 전이 시스는 바꽈 미가 모터 미가 덴도 전이 산데 럽디 그래
1: 가가
0: 동어 돌로 감로 감로 디 바꽈나 쉽디 F 사디 하레스는 감로 그디 앙자 옹부가 디게래야 간교디는 라키 마슈디 F F 디 고고여레스 디 수이디 만조 감바타오치 마라종거리 먼저 서궁을
1: 저 코르다기로가
0: 코르다디 가르스는 퍼기 A 퍼기 가르스 레스디 A다 너리디는 F스 등으로 와 가세기 이제 스탑비샤제 너리 다른 무슨 자 F의 깜바레스 깜바토 유사제로 와 다디 비샤우리 네베딘 거 직직님 베딘 딜리디 이제 돈다시 권을 드리바로 와 세상 디인디 세 당부 세님와 F디게 라기 숨부디게 있는 로쩝게 야게와 로쩝게 식식 겁네 제 토게제 교리야 두스 쩝게네 간리야 아니 그러나 수고 그제 단다다 그제기 직 체륜 봐 수고 체륜 비나 아 간리야 단 단대 침루나 체민두스 직 로든지 유네 지단체네다 교리는 되게 유사르샤 단대 침루르다 나의 마음에나미 침루 교바침이나 만주디 수요 세통 말봐
1: 제단
0: 디나 제 당보다 세니보다 박박의 F승이 박박 안다 뭐부터야 라키디 디게 숨디는 로접게 시시 겁네 토케베 두스 토케베 제키나 교련제 라길이야도 디네인 지 로 축주 유베 둔주 유베 축주 렙게 인신이름 다 둔주 담바 인시 둔주 둔이산데 요멘 겨르샤
1: 레센데
0: 틀루나 오도스체 디 튜주 당보디 슈아체르바 디네 튜주 니버디나 박박 라기나리아 디다 이 사주와 예탄도
1: 되는데
0: 디사드 가르선 자가서 시그제 모제 안자 기디다 디인 버와 가지 시그제 다 디인 다 이제 다티조 지단 전에 다 첩 인계를 봐 시그제 디사디 시그제 차더 차라 죄할 거 신이 설텐데 랩제 기담레 기담게 수입레 신인데 퇴대변에 이제 시제가 다도 하나죠 되든지 접근 열어봐.
1: 어쨌든
0: 치료 이제 스타 코디 그렇지. 재산 디스야 돼. 말하자면 박박락이 디디나. 가르스는 콜로숨그 박과 콜로숨그 박과 그냥 다야 인부다. 콜로숨그 박과 뉴야 인부. 이제 이는 인지 민지 락이 디디. 토토게보다 디교 죽는지 락이 되는 거래스. 콜로숨그 락이 디 여기는 아 박박이 콜로 숨디 가르스는 안다 세브로와. 콜로니가 안다 세브 지와. 디네 콜로니가 안다 몸부 이하와 디게 디이베쇼 디게 바과 릭디가 사단 다야 연결하셨어
1: 사단
0: 먼저 바과 라길레미나 망체기 딘데 시그레 디단슈다 아니 야구저를 찍네 콜로숨제 딘데 지라오요 마르젠디 마 콜로니디 지라오요 시그르바 딘데 체디네 딱 고군이베나리아 디사드 라길라미나 아 바과 숨자 바과 릭숨자 콜로숨기 안다세브 콜로니가 안다 세워 콜로니가 안다 뭐 이게 숨자이네 디지메다 요레스 제단이 이 되네 니버디 이 디이 사다 이디 가라스네 사 제단로 이제 사가 처방 좀 된게
1: 내
0: 중문조 안다르다
1: 무대
0: 안다 내 중문조다 디니엘 디지냐 말아서 빈데다 또 셰스 좀 사치단로 이제 셰브다 또 직내 이네 디 디피나다 또 디 이게 세워 메디 아니 이게 피이 사 독절 바칼로드 사제단론 교수 인데 세로아 제단 디인디 디인 콜로니 안다 세우자디 다야글라 기레 이디 콜로니 안다 세우자 이디 요이나 콜로숨지 단 초그머레 원자 콜로 직니기 바과 야외 바과 안다 모부자디 단 초그레스 제단 바과 라기 디다 바과 라기 이 세아디 디니니 로제디 로접게네 로튠주부터 레샤스 제가 죽으려면 로접게 지지 겁내야지 로튠주 담법부터
1: 그래서
0: 이거 둔다 둔주 여차스 나네 둔주 둔지 선들레네 안 다음디 라이다 라기 딜레아 민겨르샤 제가 디다 이디 있는 건 로접게나 로튠주 이제기 단대 튜주든지 튜주기 컴퓨터 스테샤스 디네인 카 숨버딩 건 세지 메나르스다 둔데 세 당보다 세니와 슈타브로와 다스 se nalo se chug yuwa, che zang se sumbada se shivad, se sumbada se shivad. Tene, emo singi yuwa tani nge, chugo chik chala lemiya suyo nama, dinde sato, sa dinde yango che, mudanga luka doya suyo, dinde ganzo, chik zhongza ji sinanta, o di pa mudanga rikti. Manzo kashe ina, zuyogan chenpo dinde nalo liya, manzo gyagatangi na, cha cha singi di, danya o di, di, di chichu gula ki wadi ri, da emo singi di. Chetan di na lo ya, se sumbada, se shibadi, se rinpacha, se sumbada kare sinna nganzo nangguyung ki riba, nganzo shingju ki songtri langgo. Di na lo ya, gyakata nungyung, nungyung yung shu cha sa chik riba, moda chik songtri yinpa li ya, su yip chung zam yinpa. Dindra tep diwa yinpa, ya thobo ra meba. Dindra ki chayu gu numlu ya so, dindra da na, dindra chiyu gu numlu ya so, dindra ki da mudra ra yinpa, mudra jik songtri langgo nyamchunga yinpa, dindra ki jik shingju gu songtri langgo shedi gire, wadi chichu la gire. Tele ya, se thangbo yu na, se sumbadi la gire gugu oma re da. Se nyimadi yuwa ni kira, ane se sumbadi. Inji minji gugwa ra, se sumba tanya yuwa ma re.
1: Lesa igla.
0: Chetan se nalol ya, se thangbo di yuwa na, se nyi.

0: si kāngpa tawa mūtri diyan, dāng chūgu yomari. Chidang di yin tu si rinpe nā lo tāng tīngi si sumpa tu si shingju gui sondri langwa chungde si labcha yu. Dine si shiba di kharaya si na khor sum gui mūtra. Kholo sum che bēngā zu nam gyu mūtri dinde tōngā. Nam gyu kholo sum che che nā lo liya ya. Tu su mūtri nāng tā gyab lo liya khor tōm yuwa dūne kālu bē gui chū chi tū gu khor hāng gui shūk se dinde gui ya. Dromde yobche. Ani, dike nala mota chintata chacha ine kolo geblo nida dune chigle mingyo di korsum di ne se shibadi res. Chigne se shibadi ra nina ina se shibadi ne kharasina ganchu namgu yuki chonsi khali ya chudin kolo sachi iba lakyo chudin kolo shubu tulachi. Shikizi mojo li ya chik karasa chato sa chik sikuduwa. Ngaranchu lese duwa tani se chonsi khaji li ya kaji ki dopdop da dinde dolewa ina jik sikidunga da mazo kodewe mingdaarwa tuyongi lo laki lakyo chudin kolo siri da kore ranchini shufu tola jik sikirwa odi si shibadiri da si shibadi odi nga ranzo nima ina chaklan chaklan sikirwa odi ina si shibadiri chazan si sumbu da si shiva dine emu laki dike sumbu di ina lo chobke ne lo chukchu ri sumbu do le ya gyu le ya da la gyi le ya dos lo chobke ne lo chukchu ri sumbu do di na zu lo ze na lo rik sumbu tse ta di na lo nye tanda se du se se tangbu se yu se nye se yu se sumbu se se shi bu se yu ba ta di ne ka shi be na lo le ya e sumbu da bi tangbu da bi nye bu da se chukba ta se di na ka shi be na de le se chukbu di ta se na la nga zu se rinpe na nga zu la ki rik di na 두겨봐.
1: 저단
0: 디인도 세 두부 있는 거죠. 에 숨바. 되네 비탕부 비니바. 되네 세 두부. 되네 NP N스는 얘한테 잘은 매베.
1: 다
0: 미코 충대로 봐. 동기나로 돈이서 되네 이나 피사디야. 잘은 유베. 미코 신이서 된대기나. 다른 거 냐마 미코 미코선다 매 당고르다 팅산도 좀 한글 로그 당고르 봐. 차단한테 저 디나 제가 타냐나 우 고이도 된차다. 요 고이도 된차서 딱 고이도 고이도서는 그래 장람 쓰고 여러 봐. 이 여다 매바. 다 매나 아니 만아 저 지주랑 거다 저로 디이나 안디다 요체. 다 지주랑 거래 체 요거 링 요디 안디다 요체. 다 피디나 장람 전부 요발이야. 지주랑 거래 싫어 링 전부 링부 딘데기. 야 매고 잔래야 시라게 통어디 진짜 이미는 아니 피디 다요 다 디라 게디는 에 숨바 비 당부 비 니바 디네는 세 추바 디네는 NP 디게라기 카 추부디게 있는 런니슈네 제 런니슈르기 코고도스 런니슈네 달로 축주리 숨부돌이야 계란 교글리에 초고돌라 롭존 치아돌라 기드네야 내야게 뒤지 로제딘 데실 데샤 다이네 나란조 엔다 피산데 다디 침로 도담나 여리네 더 용리야 탄다 탄데 문에 전에 라기딩이 지다 고고 메베 수지로 봐 다이네 녜 로제나리아 시야 등조 칠레 도담나 녜다 디미기야 마옹베나리아 야 딘데기 추고 딘데 쪼그다 통게딘 달랑가인데 수고다 간조 탄데 셰솔리아 드노 온전에 마 르바
1: 르바기
0: 드노 다치 이네 마 얌다네 신이르마나 마네 신이르마드네 체 야딱정조리아 도체 수그레 사르지바
1: 근데
0: 이면 야 딘데 칼로 뒤위네 계란라 기드레 여위니야 디나 차데브지르바 차데브지르 야자 디나리아야 레네 딘데 칼리아 수수 존데 여부다 인데 이네 야 차긴디 차고구돌라 차긴디 차베 멍시가니야 라기드 조자제야 칼라 칸잠키 찍네 원조고 뒤주 여구구 여래라 니네이네 로숨차 라기디 라제 디네 로숨 렘베 칠레 라브츠미 라제 딘데 체시 딘데 질이야 차샤 여레스
1: 야
0: 디인데 주고 딘데 다야 딘데 야도 와 고급 딘데 유나 망체 라기미 동아 라기디 유마 디나 라기레가데 추스아르지 여러바다 제당은 조 직 여베이네 망차 말에 망찬에 디비게 비나 지우케 말이르바 수솔에 카카부 계수 말이 나 이내 뇽타비네 주고 직 디고르 세긴아 디민도 달라 길렌제 로마고 주고인데 디제 니만의 야체면 등 하쿠메사 등데 차르고와 제단 디인디 디네 라기던데 에 숨바사데 간조 lesson alo sna da chungge na lo sna mangche chungge na lo chiju gi chiju lang go

0: la king rig ri ai sumati cha da ai sumati len bei na man zo ji ju lang wa da ya la ki ri ji ju lang go di ai sumba yue ji ju lang go ha lo bi na chong gen na lo bi ji ju gi ji ju lang go yin se ri mi do ya ki na ai sumba la ki di yo che che chong ge chi lo le te ri le ji ju lang go dam da de zui na ji ju lang go to dum chen bei ni gu jin nen du be na men chu kong ga sin yin mo du lo sin yin mo an ni tak zi sin yin mo din de chu te ri le dam bi na ai sumba de ji dan che na ma cho din de ri to dam na sip de to dam na din de ma cho ri ne ma na zo to dam nen du yinji miji sigi sigi da tege tege naro nas shugi yinchadan ti yin laki ka chubutige naliya lo nishu lo nishu ne dang anzu mangche ee tangbuda ee nivasante yin du lo nishu ya soya kore yomarwa chadan ti yin du ane jik ee sumbati yin soya yore soya yume matse tangbune soya yore laki je midu ne soya yore di soya yudu ane di lo zayti tu seche lo nishu ne chukjuri sumbuto Tengka cheyo res, ni ina ngazu di nal, ka shibit che, ta ka nga wate ka resha gana. Ta e rinpa, rwa, e rinpa da, ta ngazu bi rinpa san nga dunde shu sha yu, e tangbo, e nipa, dindegi laki, ta tuzu ina laki ya tor dendu, ani di nal, tangbo tangbo na e tangbo da tuzu lenya ya mare, che ta tangbo ya tor, ani mungshi iwe gana ya tor dendu, ani ka resha na e tangbo da zini, bi zini, lirik tuzu ina, ani chik, tanda nye shubi nye, ya tor dandu, an kena tor dandu, dangardu nga laki nga sani bi nyiwa yu, nga sani bi tangbu yu sin yisunda yindu, ane chik bi nyiwa yina long sumle suna namido ay tangbu dandu yamari, bi nyiwa yi, bi tangbu yinba na long nyi chi suna na ay tangbu na hai dhuwa yore. Karasini bi tangbu di dhugi gila rizhik sunza, ay tangbu di dhugi sunza, dhugi na dhugi li dhudu yan loti tong yore. Bi nyiwa di songzhe songzha, songzhe ne ee tangbu zhugil zhudu, ane ya lo di dikzi chi to yore. Chetan jik lo nyi imba, jik lo sum imba, ya tor dandu lo zay tos chegu yore la. Dine ee da, bi da, tuzu ya tor dandu ya lo zay di kare sin, tanda to shu di na lo chukju ri sum budu ya ge yore es. Lo chukju ri sum le le suna na ya tor dandu ya kirangi jik kuga me kya, wen kya la ki diga yuwe mengshi gani ya ya. Sugu yagu yuwa. Nungungu nganzu nishu chenpu sumgi chetay gyug lumbarwa. Nishu chenpu stas jagatanyina sanli chir sikirwa sanli. Sanli sinita jidan chana nganzu jik duba langala ya daya chetin tulin chiyaga dinde susu daya dike nyuwa yagu yuwa ta. Dinali ya daya di mik da tuzu gano chui di yawarwa. Dina ina chenshi gu nyuwa yagu yuwa. Chenshi sinita kira timchuyu chunda chita je dinali ya jik jik tsuishi nungwambu yinba, tamawu yinba, dindrajili ya gurdaasur kiwane di kharraya sidi ane di ina nganzu lamgyu dili ya tujuu tunduyam, yana tujuu rungbu dindray nigalo ki nali ya murakaka chukumari siyaajigi kaktungu chunda nali ya re slavini kiraan chanshi di tundi ya urwa chataan chanshi ki nubi yo sumbadi ina kiraan ina jik darshi jayak oo danya chachini dindray tundu dungu murati jik logda dinde stresu, logda yel stresu, ane yunle stresu, ane nga jik partaati shaa kukudu, dinja nga jiblo mordatim, nga nye kachoo chungja, wengja gyokzai chungdi nyezhenji chugu yuza, ane dungu mordati kachoo ka logda bayundu, ane nye chirindi yaa tombada, nye darshi jaya uruwa, ane darshi jaya ku nubi yaa uyuwa, darshi tangbudi karsini mordi shuk shaa kukuyuwa, nima di ina dinja ka partaa yaa shaa kukuyuwa, sumba di ina, ane dungu Nanguogu tiglam jeba jeba deje susu nanguogu gojuli chunzei gharchego yume. Dindegi jik darshi jaya la sokpa. Dindegi ana gangbadi yene numdi loje lokshu gi shukdanda macha gure. Ana gangbadi numlu nyansi dine tsupo je korga gali tsu geje chadis chegure seyarachi. Ana ma chadis ma korga tuktsi nemje shukdesi jana gamido sinisur. Tatusu ganzu jik chadili deje, darshili deje, susu goju chebruwa. Chadan dige cheshi sumbu nubu chebu sumsi chegir. Da lo ya li du lakili mangchaga sanli chersi chegir, nishu chebu sumgu chudai yikzeri da. Bo dige jikshi du lo ya lingyo li ya shi na gu nisor chi tungo tori shi goya yomari. Kiran chugo danchi namgyunay nawa yoda, namgyunay shijil tona tikzi yuna di lay lawa lawa re. 자단 뒤 인도 대카고스게 말에 자단 안조 찍내 있는 두고단들 냠묘열에 니내 있는 시제열에 숨내 있는 안조 즉 초봉어에 날이야 즉 다 체딩 문구 층안조 지조스나다 지르 좀주게 잡았으나다 대명게 남어에서나다 딘데가네 안조 통 통심브레라 변에 전다디 추 세워 칩지 뭐세 되고 싶지 된 거 어렵진 지단시는 안조 전다디는 기급란에 갈 콤바 콤방에 치시셔요레 전다서도 직내 가르스네 원세 대우주의다 세요래
1: 네
0: 직 안주 제가 되는 저도 배우지 그러 봐 전다다 짐준년도 전다 된게 있나다 미스베 전 도통 전다 년도가 전다 있나다 네 짐주고 럭다 로마우 정고 세브셀 전다 된게 있나다 네 응아란주 직 전다라 진짜 직다 격자 춘지 그 전다 그러봐 각 가마초가 전달 소보드네 카이에다 유엔 교 교처마초 전달 선생님 되네 이는 춘디 그 전달 선생님 따뜻조 간가 전달 첨부 시직 되게 되네 짐준년도 볼락대 권 권도 볼락대 전달 선생님 소 따뜻조 간가 먼저 찍네 이는 제왕 토담이 날이야 문제는 교래 팀룩 제왕 토담 날 문제는 교래 니네 이는 먼저 디는 팀럽진기 짐주고 토담기 팀룩 딘제기 먼저 시제진 문제는 교래 숨네 이는 먼저 가르친 뒤에 지르기적 인물 문제는 교례 제단 뒤인도 전다 뒤에 직대가 있는 직내 있는 계급 인배간에 인배 체질 내보다 이날 가르쳐 버렸으나 무엇에 퇴부체 가이다 쓰레 무엇에 퇴부체 권도 굳이 체유다 쓰레다 식무 쓰레 개가 다니나봐 이날 니부디 있는 가르치나 뒤에 창매 무엇해야지 인다 세요래 뒤에 공제 당부도 식무선 딱 죽무사 되시고 여러분.
1: 좋아요.
0: 주든 땡땡죠. 내 통원 중에 살지.
1: 좋아요.
0: 내 이다 대미 통고분도에 대가 다 세부 다름 통고분도 같은 있다. 디세 무사 되시지 주가 이 소리 니버디 가르스는 창매 오셔야지. 꿈레 소리다 창매. 창매 오셔야 디 짐주고 전달해. 생 오신 걸 어제 디 짐주고 전달로 디 갖고 오면 저거 전달해서 더 괜찮지. 괜찮으면 한 번에 굽죽고 굽죽 한번 얘기해 보지 원신 걸 봐.
1: 좋아요.
0: 니버디 있다. 창매는 원시야 공래도 당부되는 식무 또 니버되는 공래도 다 숨바다 가렸으네 가르스는 이도 세르게 가는 이도선 다 뒤 전다 뒤 간래 춘디 뒤 근데 진짜 먼저 때문 장군 먼저 뒤 전다디야 학국이 먼저 전다디 이게 있네 가리 있네 름이 있네 먼저 뒤 로토부도 먼저 원신 것도 사디 이도 룽이도 동로와 근데 지금 순배관 시어로다 시버다 가르쳐버렸으네 아니 디 계급 체시다 체시직 딱 고배와 사직으로 와 계급 체시다 준비 구인판 구인판서 딱 체시다 준비 이제 그 공도 임바 당 아무도 가르치는 아니 텔리야 팀루다 준비 직기 전다다 토덤이 세요래 제단 디인도 용안주 디나로리야 직 전다스나다 라기스나다 따뜻한 걸로 디지 직 콜로스 입을 때제 콜 짐을 들을 때제 만졸수 세워십지 다 띵구 열에 텔레대제 만조 모신구구 열에 텔레대제 만조 뒤 돈다도 고고구 열에 제가 텔레대제 만조 란다 띵 딜레라 개버로 그 저가디 하고 고고구도 녀 딜레 토덤 치구구도 녀 딜레 야 지순 쇼구구도 녀 딜레 다경 치구구도 세아직 만조 딘제지 제시 고구도스 제가 딘디라 기기 단다 녀 로제나 로리아 디게 토기와 다 디나로 토기와 나로리아 다야 지 디게 창마 다가라 임베시고 겹쳐져 드려야 말이야 디나리 케라 라기디 지 마오베 스나다 직다 뒤 대외 뒤주 나로리아 지 라기 직다 이제 전부 퍼제 베네 차라 동 라스지 로주 마호브스 니든데 아니 주기 단지 로 차라 라스지 이제 퍼브디 로주 마호브스 신년아무디니 지 계절 랑고다 레공 모자 직 두개 멤버들 직 따라서 딘데 칼로치 라스지 롱아마 호버싱이 소르든데 딘데 야라 기디 토습지 직 가마 중이 자제 로직 레치면도 생이라면 딘데 단다 뒤대베 로직이 나로라 가마 중이 자샤는 돔제 가마 중이 기니제 포셔서 이들이 있는 아니 대가 디토리아 디치투 마레스 토고 이케 투 마레라 아야 가래 디 짐주년도 롭제나라니 인도 허브 시기로 봐. 다 제비십 시기 때부터 더 허브 시기. 다 처음 건 날 야 디 디 연말에 피기 연말에 시기. 아 아니마 탁주 재산 제사로 봐. 제사다 단다 같이 해 버려 신선데 야 수수 수수야. 지금 가고 싶지 소용 게 돈도 그렇지. 돈 담게 인데스 제제 디 코드마르나 디메기야. 테마적의 독유 봐. 메이크 토그 메스 교수 토그 토 템블로서 딘데기 지 루큐 유보다 딘데 이비는 딜이야 탁세다 배 차약 지 디고기 탁세 제베 튜주 유보다 딘데 메베 슈고 야 디날이야 라키디 교글레 초고 요마레스 이나 다 믹세나 믹세지 카레스나 아주 라키디날이야 다 예요리야 다 지 라키디 주이나 에림보다 비림보다 아주 신진 나로리야 베네 페이나 페그 나로라 참도 머리 과친가 나직 속에 유메 톱달라기 인 인자가 머리리아 에림 부수기 인스네레 정 나로리아 신진 수수 신진 콩 나로리아 유메 톱달라기 디인 라기 가르 수수 임체 다 신진 치로리아 세진보다 박박 라기미도 소야요 마레스 제가 대주 있는 건 저 야직 제 안주 레세 진주니 더글럽제나 디게 스쳐초기 스셰 소켄즈 드네 거기 세야 비게 제기게 되는 용말 봐 제당은 좀 신지 치료다 신지 나로다 즉 총어인은 총어 신지 코 나로리아 아 코란즈 유메 톱달라기 윤저 디게 아니 즉 총어 사제 코발이게 지난디 수수 사고 참이네 신지 차인 배시고 디날이야 라기 에름부 비름 디게 소아요치 다 총어 이제 디용제야 지 레세스로 질리티네 카도그라디네 소가 용베네 아니 디 소아요 마레스 오엔캬 카레스네 라기 아 토르나야디 메 라기 멩시 요디네 신지 칠로르드 니엘이야 수수 라기 디 체딘디 피기 수수 단데 다 신지 칠로드 조스데 피기 코레토 덤소 체딘알이야 야 피기날이야 야로 피기나 로제 피기 카레스네 피기야 체딘딜이야 십시 지체 제 차수는 아니 수고 딱제 그지 미치 남제 아니 신에 가르스는 라키에 토르다야 다 라키 칼로베 규레야 딘데 체제야 신지 칠로 인자 수수 멍시 이외 라키가니야 비게야 토르다 당아주 제가 다녀나 增加 스그르바 增加 好事 어디야 라키야 야 토르다야 딘데기 규레야 갈이야 안 도스 체제 간조 둘로 도스 체제 니는 저기 도스 제가 디인 두냐 드릭디 당부디날이야
1: 都是姐姐，谢谢叔爷，谢谢了，谢谢了。那爸爸，哦，那个阿妈，他能是超热情，咋子心态做么事事差用的？热些，热些。那爸爸跟你几里难了，参加几节？咱们也下不去，这快住个。哦，大大的，小林爷。
2: 没这当过买的，要这吃肉的。听说没这买别个了，下次可不许多，团面弄穿了的。啊，有些。听来，俺爸爸给你几句让我带节着。
1: 钱咋？那个俺们让个谁呀？你用钱多啊？
2: 嗯。
1: 米仓妹，结婚用子大。
2: 是吧？
1: 几句让我拿了，忙是带兵的，凶冷的。
2: 杨氏是强龙的生平，
1: 是吧？马赛，可以为把做手呀牛是拉住手啊，
2: 是吧？那个阿妈，嗯，
1: 常不谢呢，我没得你是拉对面的，
2: 要不可在。
1: 大姐呢？阿母你，几句让我带姐着，
2: 着，几句让我带姐着。啊，来过阿南爸爸。
1: 呀，那阿妈。
3: 你眼根全部的进去哦哦，爹你是你是没？打住打住打住打住！几杯苦油苦盐不汤，苦油了把做全部没有味去，场面。
4: 结果了，忙咱们兄弟也不远。
1: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Luburki, Korga, Nuntin Chiki, Gebjomi, Napier Nunsuki, Langoyola, Nyangososi.

0: 다지기 아 록토 조베 구제 당고 주장라 드브데니 드린딜라마 쿠리웅기데 주장 구제 장마 톤데제니 히로나 슈주니라
1: 나
0: 레다 그 달람이라 양토스나 달람모베 텐센도 당마 데리지니 베토미노 에 당마 딱도 섬딘난 거딘 시슈주니게라 구슈난고라
1: 네센라라 제나 슈덴자고
0: 네데 간얀니도라 구슈난고라
1: 로 슈딘자고
0: 네데 간라 구슈난고라
1: Lee,
2: wait.
1: Come san, send a hashuna.
2: Wait to this again.
1: No, no, just to the lunch back in Nala.
2: She gets a nominate.
1: No, no, can I listen and soon answer in a tradition? Just been so like it and be just a married civil society, so I pin in a.
2: I'm from my near Punya letter for John Wayon the Boya.
1: Nisa, Tajena.
2: For you, Nemi, Dodges and Dodges, so Tongan on the ship there.
1: Lolo, Sagia Chang says, Vela.
2: Oh,
1: you say, Tom Chishinado Nala?
2: No, no.
1: No,

0: 你是老你今天元旦呀，孙姐的，啥个场所嘛？算了，老孙姐那把头前拿手点叫我。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孙姐，老 아니 다 드링이나 아 그거 상부터 다 드링이나 그거 난가 젠자기나 바이 아기 되네 아 바이기 다 가서 봐 땅이기 미날렌제 다 되네 우디나발렌제 아 대회장기 규백이 되네 좀 띵기 되네 적벌리도 아 세자 자슈네 임베 아 적벌이나 아 배마왕라 아 콩라이나 피아 이 대회장이나 가봤으나 언제 벽이 되네 왕홍 아 치대 중숨 아 차단을 피해야 일하다 아 링디 보면 되게 해야 되네 아 제가 약보 아 유가가 판거 아 다티네 주 티네 가봤습니다 어제 짱귀라 다시 짱 라우도다 다 샤르지 척도 라속백이 다 자제 척도 저리 아니 공남발 현재를 피해야 일하
1: 네세
0: 아 대회장이나 그바의 랑이 지티네 아 정지판에 럽저기 아 소재 리그베 흉룩이 가봤습니다 아 천지메기 tā khānsak wāk ki chā lē nāngē rāngyō shūshāk chā lē nāngē ki tsumbā ulā lēngyēl pīyā yīn lā
1: Nē sēn lā
0: Kāmbā sūsā, tā ngāntō lāk tē mīnā sēn kāmbā sūsā tīsō pējē tōngē ki mīnā tōjī yīndī tāne kīwā rāngyī sēm tīng nē tēbā yīnē pī tēgū yīnē chok tū chīgī lā Nē tōngmē tū shū yūbē kīwē kī tā nyamā kī lē rō ū tōtām lā tā tīnē ū tīndrū lā tīnē jāngzir shū yūbē Quebec-ge lobe upujula tene lesa nyangre pa to de nanglo shu yebe thogbin ba ubem bala

0: 年婆娘接近年老了龙龙土学的经典这就我们提醒了目的去都不打了为此在那那么高的求情甚至出没的不必对自己求军提醒
1: 年阳婆娘这个命运图为此在那那么高的不打了就给我们信您控诉性别呈现的电视体验了一个英容图日行性别这样去他们替你讲音
0: 年阳婆娘
1: 年阳婆娘
0: 这个吞金蓝图汤拉网茶几面旁边您当提醒了这个您往前面岁数就变呼求去祈求您不提醒您
2: 新的牛肝品种也让牛肝给牛品发展过了通州的年冬来节品种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也让牛肝
3: 百威比拉吉参见东州的阿当吉拉研究这上面吧高速三当塔桥王朗的永远珍惜民兵秀百威比拉去的大陆的桥王朗的永远民兵秀珍惜的了
4: long na chu sen cho mi nyo si ge na chalam tho le ya ta ji ge a chu chu chu ku ya la so pa ning su ku ya la so pa na je na na chu le chen ki a ji xu che la so be the le na ge pyo ha ja mong gu chi na xia ling ge la ya tho che na xu yin zhe dong an le yan ji chu la na chu ji ge a le chen di chi du sen cho tan cha cha ku na chu yin na ji le chen ki zo jong be bu gu nen xi na ani a hu da ba da ge din zhe si ro ju nen de zhe ma an zu yin le ji le chen di ya gu xi ni ku tan le chen di tuan da ina su su yin ne le jik kang sa chi ne ne pe ju shu ye ge din zhe gu shu xin ne le duan la lo ling ge chang ma ya to che na shu yin
5: lo mu ti che ina ge de lang ni ge ling ge la ti ti shu bi song she di yin na an se me chi mi zhe ga la ge da nan be pang sim ji bi song she di yin la
4: lo chong nam so ke sin yin na chi mi zhe ga la ki da nan be lu xie pang sim xie di gu nan go go mi na li che na li ya pe ro na shu ju ta ta nei sin yin na ki ran ge yin na na chu qiu yin ki di bu tan chin chin ki ji de so ju ji di gu to li ya che chin gu nan che li che na li yin ne le tie ga ya shu qiu ge yue la gua tu ki ran ge yin na na chu qiu yin ki di bu zang yu wei shi jia xi be di gu to li yin na li chen ki zuo jun be ji gu nan xin yin na ki ran ge yin na chu chu chu ya men na a nin su la so ba mi nyuan xi dan jie ge na chu shu che ki tie li yin na ཁྱི ཕྱི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5: No, Kumidia in a Lingela, Chengu Shigo in Nangatsu, Yankuni Litsinki, Titikwang Daddy Nangat Gunsin, Lewaki Gucci, Tugeting under the good and Tuge, Sungani to Tugeni go, Lewangang and Tugeni get to Dunduinla.
4: Lord Hong Nam so, Mutuji, Chitishup, the Chimijogalaki, Danambe, Lucia, Pansim, Siadi, Kissi, Kirangi, Gunango, Gomi, Natanane, Sunjet, Litsanalia, Sucho Yula.
5: Ning, Gumsa?
6: Oh, Gumasa, Gayan, just hello.
5: No, Kamsa, Kiransel Hashuina.
6: 给
5: 了我编织衣了，给了。你说，姥姥，编织了，先把我军训练是哪只呗了？
6: 哦，给了。
5: 你说，给了你在那说那这一呢，彻底随便起名找个那个，但那边胖是不是不得少一批嘴呢？
6: 就是给了年头的人，唐多年不年个日子，只管把这样子说来，给让大家给准了。这哎，你好话就对人家给，到我这些了，大家把啥了推荐？应该让人家参谋了，落啥不定了？老古说在当代，今朝真对这有为这些民听的，啊你给了人家下来看这些人家有些这上特别这些民的收音给了。
5: 老了，他在哪？
6: 那是给了俺的呢，嗯。广告收入，广告保密装的收入呗，融资三兆，这广播多几拉大，啊你啥家收入呗，年初么出了，啊你啥家收入呗，融资三兆，这忘记拉了便宜了。
5: 你谁？
6: 啊，公司上不了了表姐，啊你公司上么老啥不点了了，股数升他，啊你身体一些准备这些问题雄鹰给喽。
5: 哪哪？
6: 啊你就多年婆娘给了真的，要到要资源呗，这些问题雄鹰给喽。
5: 你谁？他在哪？
6: Listen, Gela, and she didn't say what Gela she all.
5: No, she didn't say what?
6: Listen, Gela, no, she
4: all. Lee, Gungam San.
7: Lee, Gungam San.
4: No, come San, tell Kashona.
7: Sona, Bob Jesal.
4: Listen, Sunam the Gela, Sebakina.
7: Give it to John Dashan.
4: Listen, long answer to this, you be Lucia, Pansim said, is something as you know.
7: Dando, little dog, you know, doing it.
4: Hm, listen.
7: Then, dumb shun shan, Oma shang, 꾸니 동적이 다 저저 도지 들린다.
4: 음?
7: 공기 아직 트리앙길 부에 인.
4: 네 셀라라.
7: 저는 꾸니 다 동적이 미 우벨라라. 이면 대랑 보접디다는 삼보에 제 도체는 쉬인.
4: 네 셀라.
7: 아 공부 바지 야도 공부 닦고 저도 저 다 공부 야도 공부로 랭고 침으로 주어서 더 시민도 쉬어야 인. 근데 그 안데 남녀 쉬베 니마 잡을라 다 로가 그 손은 대신라 다 손은 더월라다 살롱디 센터 용다 로건 되네 잔당 로브상 온디라 레부에 인.
4: 네세 라라
7: 들루 땅아래
5: 너 숙제 가리나
7: 러루 망우 댐생을 제일 절로 생이다
5: 그랑기 숙제 민이 오마르벨라
4: 숙제 민 숙나야 과제
7: 라라
4: 숙제 민 숙야 과제 제나 그랑기 저저야고 신안제 제멜리 제나라야 푸비네 주거리라
7: 나 그 땅 쇼기라 관 러루 망우 댐니
4: 하나치 센초 콜라야
8: 我的公公说那中了的就算那么大的呢从上的话我就拿的等级等级就了我打工看把龙头的配置的平台在医生能够说的怎么写的呢现在给别忘了的可能我的打不了接了不愿意了真的可别给他给你拿的当然老的感觉是自己动脉了你
9: 是老他们就是拿的呢
8: 那是

0: 네, 지마 고 욕하고 심스시네 송시나라 나 쇼이.
1: 러러러러.
0: 러 시덴자 거.
1: 러 개야지 설라 쿠시나 거
2: 개야지 설라. 러 쇼나 러.
1: 러러.
3: 왜 람라 시소.
2: 러 선들링게 은이게 체지시웨 토도주나이 기 송시에 카 시부디나. 마치 왕게라이타 왕주 설라게 다나베 냠시 시간 냠도 시디라. 세바큐젤리즈나 수난킨키 센도이나. 지제 하제조야 수유베 츠린추미란탄 롱니인베 수남다와라 지기나 주구슈난 설라. 야이나간츠 롱티센조 시제 하제야 수유베 츠린추미란 쿠난게 소야이나. 쿠난키 롱티센조 레사야 수유베 왕마라게 드링키 레젠디. 세바차차나 쿠난 세바토네 조아나로 송기. 츠린추미란게 지도
0: 旁边的呢，静安尼列沃杰列沃古古阿吉古，静安尼列沃杰列沃古古阿吉古这些了。老的呢，那呢是陈明了呀，爱山南斯吉南啊，吉南他，我心中的妈妈斯吉南吧，唐林心呢康斯吉南吧，唐九二九之斯吉南吧，唐林心呢西哥斯吉南吧，可能从明牛西给宁素了，说不难下他下那学个
2: 老提醒呢，新三嘛，张庄西塘白沙西北新多，啊，三个小叔西北塘，听见呢，开心就好西北新多，美丽的草原西北塘，提醒呢，新多蒙塔几个人呢，俺最娘碰见列钱的，第二呢，解不了谈谈那些疙瘩，那么谁呢，恰当蒙塔是孤僻啥，听那是用力呢，人他们呢，他在那收音了。陈明丽呀，巴黎斯提南吧，公给伊那先去送些的这个书籍，念三大呀，票给伊斯提南下，神山之子斯提南吧，公给伊那谈的点交给路线的肯定。
0: Pablin Chitou Res Chinan Xia Nga Na Zui Na Chan Lam Mang Chiwe Ka La Yo Ri Ri Ba La Shi Kwang Si Chinan Xia Zai Chinan Xia Sen Chiu Kwa Ri La Lo Chum Nam Tso Mu Tui Jai Na Nga Na Zul Hing Gye La Ya Ba Chin Wan Gye La Ta Wan Zho Tso La Ki Da Nan Be Lu Xie Di Sen Nan Do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Zastang Dembe, Sembobon Lingye, Tsemudili. Tanda Namal Hingye Ne, Sembo Tsukbe Lezendi Ni, Dawei Ki, Kurkan Shibe Lezendi Ri. Nganzu Lezendi Nindar Gwangmui Chutu Chutang Gam Shibju To, Pyeongchong Longching Nyenchen Ligung Ki, Pyoge Longching Tang, Lakdo Akaba Ki, Nyenche, Churi Dende Tone Sentubu Yube, Hingye Ne, Tudu Du Nganzu Lezen Sengyo Ya Gus Shugunyi. Tokon Kumu Namal Hingye Liya, Zombobo, Lang Tang Tsiring Dojla Ne, Zam Nangwe, 총탈르베 쳔바시베 루존디 년준슈규인베 남블링게네 디링키 레롭키치신탕 뉴슈타 갭드규네 툴훌르망 좀이티 세나유브슈 총탈르베 쳔바 쳔바티낭 기쇼탕 기담 세니소기 켄유바테나 총탈르베 쳔바티 소시기강 카야치게 메바자 미수 남식라 지우초 탕도 교로와시 코바 총달 교와 미시경 칸다르코 냠가웨 내당 티르데나 투즈 윤싱부시 송싱부시도 이낭 쳔바코니 우소진시리도 녜 감라니웨 쳔바데네 타 팅거 폐취메나 숲샤나 양 직지 셰베 그 람싱 뚱게 테드키 슈저 양수 때문에 장남 주베 실로디다르랑소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구추 대인에레 사대 총리 사제 척도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브나초타 신도 수브나초 최고제스 셰코도알 대도도 약주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타 초주이 두베게 원체탄 신도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 중그레스 제 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의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레하버치지
1: 슈잔발라 더지만에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추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떤 년세 내 좀 더 치료 체샤

0: 更善于成为自己躺在黑米松青年恰当随命给万别把心散雄畅周围球长命干脆总体数啊年足连谈超别开始改革恰当样给期望忙去日子对末日年球看日
1: 지게라 쇼베 뷰리비는 넘버타 점님 사조 가르위베 베게 롱친 생글랭게 공감사 말레 전조종 쇼게 로덴이 다드니 변종 롱친 인치 내공 지조 레젠데네기 구디 쉬베 내초 가르시베 지조 망추 지제 레젠 동규 튜즈지

莫萨南克西列唐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打了拒绝肯日得呢萨提普唐破灭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旧库日日哈萨姆塔别宁德日日唐朝的罗勒比唐嘎的学年铁给可以呢定国家行起 내초 가르리

마셔트 두 냠미 루충야 렘바르케 참바르 레콩낭 레가 쯔지 뇽셰리 메라 라챠양 토보미지 닌다르 슈쯤 르느야 지슈케미 팅아 김낭 심 착사식 메답 코 레가 쳬워라 짝타 주지유보다 로데 지주 강양 메베 미신기 초와 팅저르 이 묵기유 레콩낭기 미창마 김라 로신치 그신의 탕팅이를 깡고르 휴네 김치 초수 좋아다. 가브리 김고르 림나양 낭라 주민 되바. 아메 김다 주네 준주 민주자 휴바 조신. 양민은 미카시의 제네 창라 동화를 좋아시. 다자 셈바 착사시 유튜 그 일라 내가 조카부 유낭 찬네. 가열사 나초 제디 김라 나잠 로바다. 섬기 대민나양 섬기기 추구 제야 제바티. 코 나와 기부 용기슈 섬기기 셴킴기 내가 춤네 랭킴라 로리베 앙탕부르 출렘바르 주와다 아마 천숨 킴기 초에 굶시라 참배 균아 신두 치외 섬기기 초숨 개발 겐네 칠라 치마타두 그 된식 윤도아 치에네 치신 조신 국교직도 립세 그 섬기기 초숨 술추안에 우쭈기 몰라 캐로아치 군인과 파틴 소틴 치두 참배 급당 뒤에 면락배낭 자라직 제진 섬기니 셴기 통디 미크충월 도안에 우주기 치리 주긴 마대 섬기 캠고르 주문이라 참배 모란라 제배 자라디 아마르지 디니 응의 골모졸로르 나 타마기 입수 지워식시 최소수의 년라 원주진여슈 아메 장가식 겹치 뇌티 섬기라 칠로 콩라 칠로는 릭 덴주르 립디 콩소소 뇌 덴기 마리 섬기 로심 중 마티 워르큐 그 교란로 주디 류당 영예리 제잔 잼치메 그 그냥나야 양 뒤에지 뭐 통화 주기리 콩은에 셈바 상와라 섬기기 삼로 동신 디게메 콘인당 안주 김라 주용와디 교란로 셈바 쇼르 마르다 다자 아마 춘숨기 칸이 세계기 땀틴자 튠바 신두뇽 인도미 나니 총세기 부모식 인배강라 대돈 추구식 지주유 튠두 참배 삼튠티 섬기기 하장 세부신기 유미 칸이 딘자시 초가스르와티 진남바 코나르 대주미 소다 직부 유연의 지주 가리요래 년달 추슘기 땡두 지교님이 년달 지다 겸니 세기 첨니 지주미 매지냠도 기겐 미땡땡디디 텐조리 니시 대단한 참배 창라 마동배 아메 심기 띵네 가조르기 퇴외도 안에 대나 균이 참부도 나 개모르 직된 뒤로 뒤배 니마 망보메 참바르 전탄지 매경 코니 락바 종사 유견식지 다와 소소르 라자 틱틱 링주요리 최기 김낭 초섭수 영화다 코 김나 로아지 세세주 유바체나 칠레 창라 통화 주기 마리 그뭐분이기 초월양 갤링용기리 대토와 규기장 내가저 최투기리 제자 초화야구 용해리 진저중나 남식가 신의양 로셈 대부 용화도 이내양 최밀리티 최다랑기 주시 슈수요리 나 개미 셰바 창마르 규기 년규 매장 규기 삼루식 통시 강다리양 메지기 주생에디 추규 제모 맨장 삼루장 링삼동그 아메 진저시 셰베 섬기기 참바르 넘주르 치다르 뚱그 마신바르 주르 심자 쿄부 체나 아메 고와 록주 제바르 토알라 낭미두 땅나니 참바 칙바 사와르토 대다르 섬기기 참바르 넘주르 처미 정민식 대니 튼디 탁주 약부 중수 삼미 섬유리 대바르 넘주르 처미 정민 대자외 참배 심두 제질치 그 라리양 창라 동구추보다 창라 동지 아메 김러 규용화되니 아메 슈당 단나 랩시 슈에바르 용화식시 창라 동비의 밑에 로고와 힌두 치신 그 아마 천솜기 카동두 깨자 딘지 슈에표 나섬기를 가부 유대인 민알라 링네 미나양 개싱아 포모식을 셈바쇼와이나 내 학삼 남다기 포모디다 메지냠도 깨지 포모디 도구 용매교바 지기리 아마 천솜니 참배 기회 아마 미느야 참배 모랑기 카동도 깨져 틴지 시에

0: 생일링게 띵디 유리젠 퓨스메긴 리젠 제주단 제촌 남케니 천중라다 십십 천급받니 미안하시 땡게 슈딩자
1: 원장 채무주양 세남소 남블행게 내 원장 채무주양 시베니 신신심 나와니 하고네 토전한 슈비디 내 캐기니 문이 톱세토베로와 유라 원장 채무주양 시베니 샌디 샌에 니로 슈르나

0: 로드나 편다 시비에 체니슈 군인니 레사 니마타 레초아 다가르민초 정체 메니 최진두 조아신도장 퇴다 남체 나주 진습코로 제조롱진다 제모 팁시체 샬로타 송급규라 철롱다 장샤타 노창크 도롱진 코르시 그외부터 정남시 레고니 당어 남시행대나 마원 초준이 접시나 대린 제모 닝지타 너주 의규타 셔규 참도 소개소규 너리기 소규타 셔규 제소 강삼 제바 총어 법규 사제카치라 족제르 법규 대체 메도지 서버모에 사차라 제바 침무 법규 너주 노규타 너리기 노규 시제 소규 소개 셔규 라세 셔규 제소 남티규 사제카치라 퇴자르 법규 대면지 사차 증모모 부코규 선인인공 닝지타 너주 의규타 셔규 참도 너리 로게 루주 제소 강삼 체바 총어 법규 시제탄 로게 셔규 라세 셔규탄 청규 제소 남티규 사제카지 라 퇴자르 법규 디메지 사자 증망모 쿠르주 제레도 샴라 장총키 총제탄 총대 조카지 기 남신원 더 쇼인 사사르 증망모 쿠르규 최자마 쇼앙 차 총니탄 최자 토쇼 앙 차니 제주프라 삼조스레 남티규 최자마 쇼앙 차 게탄 최저 토시앙 차니 쟁어 파라 낙조로 퇴자를 법규 최저 마슈앙 차니타 최저 토시앙 차 주주 파라 자기 출라 남티규 최저 마슈앙 차 종니타 최저 토시앙 차니 제피 파라 내돈 출라 정모모 부크규 최저 마슈앙 차 주타 최저 토시앙 차니 제주 파라 생각하고라 퇴자를 법규 노블라 좀 시내가 파티규 최저 마슈앙 차 시타 최저 토시앙 차 쟁어 파라 가루 출라 독자를 법규 这在马学阳场住堂这在托学阳场一间个帕拉给这里看不起来的朋友努不拉当成了这不西南个帕拉多身了这么不可丢努不拉当说了这不西南个帕拉多身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阳场西堂这在托学阳场去皮帕拉多身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阳场西堂这在托学阳场去皮帕拉现在这么不可丢这在马学阳场西堂 锤子托学昂场中尼帕拉等出了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出堂锤子托学昂场出古帕拉少总了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阿堂锤子托学昂场居住帕拉他的敲冲破局锤子马学昂场松堂锤子托学昂场居住帕拉定金了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出堂锤子托学昂场居古帕拉罗荣了推着破局罗拉里不松的西帕的局 锤子马学昂场古堂锤子托学昂场你整你帕拉马尔甘拉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出堂锤子托学昂场你整你帕拉左公拉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古堂锤子托学昂场你修帕拉在于拉这么不破局锤子马学昂场去皮堂锤子托学昂场你再皮帕拉波米拉推着破局锤子马学昂场中你堂锤子托学昂场你整起帕拉米林拉南提局 锤子马学昂场住几堂锤子托学昂场一增一帕拉夹子了差不冲我拍表锤子马学昂场住几堂锤子托学昂场一再别帕拉南嘎子南提表锤子马学昂场西堂锤子托学昂场出别帕拉夹子南提表锤子马学昂场街堂锤子托学昂场一增一帕拉能力了推着拍表锤子马学昂场蹲堂锤子托学昂场一增一帕拉停止这么不可丢
1: 努布拉当普拉，日不松的西帕铁脚，锤子马学昂场松堂，锤子托学昂场尼修普拉。帕里推加帕表，努布拉当普拉，日不松的西帕铁脚，锤子马学昂场阿堂，锤子托学昂场中尼普拉。从哪推加帕表？努布拉当普拉，日不松的西帕铁脚，锤子马学昂场西堂，锤子托学昂场中尼普拉。娘老姆拉南铁表，普拉日不松的西帕铁脚，锤子马学昂场阿堂，锤子托学昂场中尼普拉。 春节南铁表，锤子马学昂场出堂，锤子托学昂场你整你帕拉。别跟我来推荐破表，锤子马学昂场西堂，锤子托学昂场交松帕拉。他这里这么么不可丢，锤子马学昂场出堂，锤子托学昂场你整个帕拉。你莫这么么不可丢，锤子马学昂场蹲堂，锤子托学昂场你再蹲帕拉才得多。
0: 听听那么些英文的学习。
2: 坦德尼， 毕竟其却做阿巴达达日。

0: 차단 레야라 되니 그바나가 전제이나 아 다 총기 오거직 샤제다 아 라메리기 소데 락시 토레야 대발 흐미 체제 대유 송라나 라토티가 된제 텐테나마 아 루시에 주문은 용르벨라
1: 나 순세 가리나라
0: 뜻이 따와라 땅낭베기 지기타 차조 다시 드밍 대지다 지르테
1: 레세 송세기 민수나야 거리
2: 시자
0: 레세 채는 다 뒤라 아 단다 제가 트리나기 땅낭베게 아 메토 당부세 땅부 땅문다
2: 트리나게 메토 당부세
1: 땅낭베 메토 당부세 세요르벨
2: 요마질라
0: 다 채나 시자
1: 시고치랑 게 트리하고 친한 제다로나
0: 레레스 아 공부하면 또 치대 제일이나 아니 저대 앙사체니 아 레자 능력 주인이라라
1: 네세가 수인단나 너 시든 자고
0: 체결나 그든지
2: 那所以呢，从你个李先生在这些偷渡之后呢，给宋小卡唐部电影呢，这部这些片子呢，也到南边几十码的这边宋小电影了。李先生天气方面的预计呢，李先生说南天气冬天先着影呢，现在一般南边下雨边到我住了谈，接着早南边等这里住了，现在南边下雨边这几天来谈，现在他这种了下雨边南边现在了，这个呢，宋小电影如果预计呢，可能在冬天先着谈，赶紧不用去抽不抽么接了，不用难受了。
1: 罗崇南从那去穷人去地步讨论呢，其实俺唐国古撇开伊呢，证明了呀，好久不见是真难吧？可能呀，他前难修因，今天伊呢，那最新着宁波一树阳光啦是真难谈，人在做天在看是真难吧？正所谓的渣是真难吧？可能做民谣是给伊呢，怎么着那些？他前难是就蛮些，能那去啊，新着林杰谈，扯着林杰那伊呢，俺给处处处的忙怎么是越南就谈，各大的忙怎么是越南？我那去了前去，修这康曼用药了以呢，啊，人家给伊拿来，若叫那着那修因。
2: 那八三年以内，我最穷人地被讨论呢，证明了孙南道边设备深度空气呢作用不小不得了。啊，我那人们起心于别孙南道边因什么给送车的呢？我一朋友能领装卡子箱古城最难修于别，赶紧不用其他，连着用了以呢什么给送车的票根因是挺难下了。
1: 老我那去清真去，记得讨了陈明了呀。阿妹普琼斯提南吧，空个人呢，小辈去最街谈，干么你真个一讨了呀？记得过南下，看不上年明了呀。温度四个月，日子那个年不年里真上的季节呢？唐唐嘛，路线的给了南平街了呀，不个人，南平街给里真上不定这新年南吧？俺去人他不奈掏钱呐，修个人，俺那么个怕么长嘛呀？路线的不接，打起来热南了一年不个人。啊，今年呢，春天那个林杰长盘人的表演，啊，水军的那些的马娘空白谈，他个人心那太急，啊，要为那用下去，面对那因为那输赢是挺难下。
2: 那他个人心今年这里讨论，永中边么主战是别深入空间呢？就是这趟刚归讨论，你先做用呢，这边那么急，查着那么林杰谈，超过那么林的小白说的什么的输赢？东郊那趟空年空土急。其实龙的羊内羊土塔地基策划云内云土大上边推南羊内羊土主板面配于南林桥内上边边界内一个地等个鱼是挺难下了
1: 老王那去先出先不偏见了给宋南新人给苍马银呢三百团体得来用北门店修银成名了呀康桥不住是挺难吧空间银呢娘不年里前上的月节他定日斯拉个北娘不年里前期作用吧怎么着许多他他能吸引呢啊十个字重提把他们从土重错呀修预备村大南新预备你们我住来给做南北孙他们来他他能吸引呢哦你们来他到我温度来他边点来接了引到路线的配音给南北南北七零坛桥南住清餐清队用备这些民队修音是挺难下
2: 老今天没退去阿丁自己被深度空间呢小伙子里亏不你阿丁唐托人的娘不你的钱做用不用力呢什么给送下的皮亚银朋友是个自己三年拉着总品做铃响其去从最难属于别阿姆兰的最别并去领给他我不定总出我想康萨从最难存在情绪于别美别这个人存在筹备乌兰领给用力的皮亚银是挺难下
1: 来先老证明了呀看完人心是挺难吧空间呢娘不你的钱做用不用力做了谈给准了他能信呢给把三拉了呀村之属于我也能定期给老王爷松懈的是个需接引呢把他们去别不是大拉他拉在你们给三拉他他能信呢去真次人了再给求拉他次人冲大拉他给自归给拉他定期给别不求给了朋友定期总都

0: 패싱 코스 지난바 코난 좀 용어 시계 내내 계속 메도다 고빌라 속바 난제이나 아 참지 남바마세 나나 줄리 첸디 슈체이나 야고 요야기 지도이나 야랭게네 직수 고남 타 추추추 고남바 소 난제이나 옆교 세미나샤 터체나 슈인
1: 目前，QNDB托尼呢，准备设备线路空间呢，人民力呢，大话属于，我的啦属于被破布拉坦，干么啦，这里呢，培养人，人呢，干么啦，可能给三的人呢，故事三大用品，这些名的属于是济南啥了。
0: 老陈明了呀，点不拉斯提南吧？空间那给了他们三千米路线，点那么去，他们很给用了呀，比如说困难做，故事三趟用呗，明天学英语是提南下。
1: 老提醒你，他不吃零食汤，远方的梦是别先做，加多些汤汤的西镇做忙他几个人呢？给他谈怎么着南下？KT念是别先做空间呢？恰到过皮下，多钱呢？
0: 老，我那去年碰见了前天呢，我那去新洲塘拆除看妈妈给新西兰呀，用被切断呢，我那去那谈的拆解到了呀，我那去了前天新西兰新北拆除林间，长满一年来养起，疙瘩塘旧果，他们新呢出出出了说不看妈捐下了林间的木头节捐难节，我这里签了呀，也不叫那让那雄鹰，木头节我那做林间里呢，哎呀给单白路线跑不啦，写不的些难度。

0: 平常龙青年轻力库陪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年前输赢
1: 当我就为就多写不来其他的南西的一万西月的话了天南呢你把年把不多死呢过呢东把写不来其他的南西的一万苏庙的苏木地空呢金柱没都没乱带金柱给开启人心写不堂金柱心白过不点不是难的金柱注意桥堂做这位天上南面说的就足最新新白偏说的吃了李振空嘛说是难了压抑呢我对他这些虚出不人李振地难了唐段爱年把不多生而过呢东北了西北一万送月北难呢送不提天了二百出现呗过了东北的东北给不了压抑那咋了金柱脚啊开吧呢龙给天堂脚啊堂拉面面啊送家呢天给拖度二百七十送呗这刚西部第一口点过了压抑呢我对他这些都都是输赢提天了二百出现吧是送呗给不给二百呢乔外明吉日弱了乔外明吉日第一口点的卡日的是呢他的爹呀一呢吞了焦瓦糖吞了缺瓦切吧吞了白吧是要了说白口点的弱了这刚是不第一口点既清不及现古古云南呢唐托吗这刚孙白囊了穷为孙谁给成名地点呗又要孙不说出康堂康一名谁不见过的呢可清不及恰有的第一个给因为南长孙不说出你造了压抑呢金柱就要看把那是孙白这刚地点对堂他个能心给这刚一百个了压抑呢龙给团堂就要堂是孙白点对咸阳这刚孙白个了压抑呢拉面面啊孙家呢是孙白点些苦顿地界孙了密接孙不及来孙是孙白成名地难了区别因为南长也孙不提前是完了这刚堂不金柱就我看把那是送呗七刚地扩段得不得及我的徐伯仪呢金柱就以牛伯堂做职位拆堂那么说的就我了看把是一个吞大的话了我呢金柱给就我了看把是你的金柱就以牛伯堂做职位拆堂那么说的就我了看把给前堂偏于这卡的要的是呢作为给前堂偏于地今年呢让叔叔扛大嘴巴对不对天地那米汤切索给九族天地九族托不当了扛于不的能行家姐除了没被托呢怕就扛下了七星大嘴巴的大嘴巴巨人能力这对我姐参加堂团康社会的康主任内说了托管美国的教堂这对我的科罗巴堂我的给我的教说的军堂车间这车把困难马图的说的给咱忙不要的话了现在给咱堂朋友卡的要的呗是呢让说是康主任的学家人呢雄鹿说的团结的教的提这些说儿童们用我堂节目用我一年雄鹿堂现在铁大的广播记录给团堂准备交际进入给交了开白土豆堂女儿电节文字堂这些喇叭咱们就切土把了说白给咱堂偏远听说要的完了且咱进入交开吧是去年的金柱就以乔瓦堂做职位天堂那么说给乔瓦了开吧谁呀给你孙是成名地难了区别因为南长堂不得着了孙是孙白成名地空了区别因为南长你不得卡着来是那早晚了呀今天孙完了龙给天堂乔瓦堂是孙白七刚你不得着了我呢龙给天堂乔瓦堂是孙白七刚地电解扩顿卡着这边是那一边呢咸汤咸一边呢康汤康中也吃完了九百个了呀一呢金柱给吃完了开呗日本地 ཁྱི ཅིན་ཇུ་གི ཇོ་ལ་ ཁེབེ རིག་པ་དི ཕེ་ཇུ་ དང་ཅེ ལུང་གི ཐོན་ཐང ཁང་དེ ཅི་རག་གི ཚམ་པ་ཇ་ཅེ རང་གི ཇང་ཅེ ཤུང་ ཁང་ཐི སེ་བེ ཁོ་དེན་དི ཏོག་པར ཆེ་ཐུབ གུ་གུ རེ་སེ སུང་བར་བ་ལ
2: སེན་གེ ནམ་ཚོ གུང་གམ་སང དང་དེ་ཁེ་ནམ་ཚོ སིན་ཤིན་པ་ཐེ་ནི Penjong Lungjin Yinchin Legung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echenshi. Lechendi Nang Penjong Lopda Chemin Gegen Chimua Tsilin Doji Lani. Pege Ndatu Rigbe Kola Chidi Nansi Yubie Sena Yubshu.
1: Lungi Tendang Jowa Tangsi Sungbe Lungdi Ni Da Kandajila Kogu Yuwa Sina Tumong Tang Tumong Mayin Be Lepje Shung Tenzo La Sungbo Rwa La Nga Tanda De Shuya Gi Tumong Tang Tumong Mayin Be Lepje Shung Seya Gi Geja Tungu Di Nang La Chungwe Tumong Gi Shung Di Ni Kandajila Kogu Yuwa Sina Changsong Tang Binti De Zebe Da Tang Tse Ma So Tang Sowa, Zitang, Nyinga, Nguanzhu, Debjur, Daga Nengxingi, Degar Suagi, Kola Zebe, Denju Dirigila, Kogu Yuarwa la. Da Tumu Mayinbe Xiongsaidi, Ni Kandajigila, Kogu Yuarwa sa na, Jumde Degi Sungrab Gongdi Tang, Jebala Yayi na, Kogu Yuarwa la. Sumsu Sungbe, Chengmin Di, Kungsu Chube, Yewe Namdang Sumba Di, Ni, Chigang Sumbe Nangla Chungwe, Lame Menga, Sum Jane, Si Sungbe, Chigang Di, Sewe, Kodunla Yayi, Na, Kogu Yorwa La. Ona, Lame Menga, Sum Jane, Si Sungbe, Chigang Di, Kodun Karirbe, Si Na, Kongdong Odu Shu Chuba Nengxin, Jinju Ki Jowa La Keba, Lungi Tendang, Chidar Chambar Jowa. So, Cheba Yina Yang, Todu, Rangi Jiangjie Xiongwu Kangdi Jidun Tang Xijia La Soba Ma Xinba Ma Dogba La Soba Chungnani Lepje Xiongti Kebe Lame Menga Lekba Nyenba De Nyenba Jie Chene Tisum Chua Jigdu Duvar Chene Jiangjie Rikbe Ne Kangxi Ma Xinba Ma Dogba Tindeye Ke Yunggu Ma Desi Sungba Ruba La Dike Den Chuba Taga Chigang Xibe Galo Yayi Na Tengi Tuadu Obar Cha Si Chigang Tamadi Dianangwa Wala Chigang Tamadi Dianangwa De Ona Tengi Tuadu Obar Cha Si Sungbe Chigang Di Ngandu La Kodun Kari Dianba Ribe Si Na Kondu Ngodu Shu Chuba Nengxin Jinju Ki Jowa La Keba Lungi Tendang Chidar Chambar Jowa Tezamdu Mece Lame Menga Nyenba So Tesum Chua Jigdu Duje Kang Shinbar Deba Tang Jiangwar Dube, Xiongru Kang Yinba Te Tua La, Abade, Xiongru Kang Te Tua La, Poba Tang, Jowa, Xiongru Kang Te Tua La, Chewa Chene, Nyamsu Da Gugure, Tintin Si Cheba Yinani, Ma Shi, Ma Dogbe, Xijia Kang Yang Meba Che, Xijia Kang Tang Kang Ye, Xinbe Ne Sangbu Tukure Si, Sungburwa La. Deya, Jinju Ki Jowa Keba Na, Lungi Tendang Jowa Tang Lame Menga Sum Jane Si Sumbe Shemi Digeni Zou Xiongdun Dogawa Komedewa Chushi Yube Rigla Gulam Tiri Guje Nyamlin Che Gugu Resi Sumba Re Mato Jigi Xiongdun Chamu Tang Kode Dogde Rigle Te Sumba Gyu Gugu Resi Sumbe Tenda Jini Zawa Nini Marwa La Bena Xiongdun Ka Jini Jinju Gu Jowa La Kebe Top Tang Nube Yang Do Tuwe Yorwa La Che Dang Zodi Dogawa Kome Dewa Chushi Yube Nangdo Gu Rigla Mikje Sungu Yuba Di Kenangwe Di Kechimu Shira Re Niba Nyambapo Chowa Singwe Kone Tongpa Le Chidake Yewa Sum Yuebe Nangne Sumpa Ti Tengla Ebe Chui Sungwe Kola Zawa La Yayi Na Chigang Si Tengpa Tidake Kodun Kola Yayi Na Nge Deya Ngo Du Tang Deshe Shuzam Taka Shegi Yin Xiamna Nge 당마 주베 주도와 시에블랑 치다기 낭세기 요와 시숭벌레 숭바 럽주 이쿠린 돈베가 숭베 치강 디겔라 야이나 응어드탄 제시 두두지 슈구예 럽주 이쿠린 돈베가라 자와라 딘데 숭바레 럽러 쩐베 강사키 당봉 아르남라 장 문주 민시 진주 숭 로그 체도 럽이 진주 시 조아니 년삼 덴베 튼도 자르 양아 테다 투이니 제비 체도 튼라 업 럽에 림바 디니 강시 베바 충의장 시럽 뉴도 트와 유럽 티치르 당부 디니 럽 디네 개방 년체대 러버 강아 대바 이 슝이 라마 타레 녜스 송제 치강 쯩에 차는 안줄러 야이나 러브주기 구름라 돈베 당과 디게 대낭 제버리 샴랑에 치강 쯩어부 디게 소소 체제 야지 뷰가 룽진 샘버모 남라 모두 뜹디지 슈구인다 러블러 쯩베 강사기 시송버리 치강 당부걸러 야이나 치강 디 타마 타마 딜러 야이나 기세야기 제베 다지 자제버리 오나 집에 다 가고 기사 기디 전다 가진 세월을 베스나 러블러 쯩베 강사 대 두고바 당 최고베 레거스 내리 양나 샴세기 차와 대다

lobla zombe kansa te, lobzu yi kurimla zombe damga tenpa nengxin, ju gugu yuwe tunda di, seya ga che do, chebe dadi jar zebar wala. Chikang di ji tenze dini karesna, rigbe ne kangshin la lobar zomba tang, jongar chebe, le tangbo be kansa te, seya ga tunda di wala. Yangna, nganzu jangze rigbe ne tang, shunglu kangshi jongar shukengi le tambu be kangsa teisi sungje lobdu ki kurimla dumyu wadu chungwe jeje nangdun tenzo nyamlin chigen su yimindi nganzuli yaayina chedi tenzebar wala tuyungwe to tinginiga dunde ngodu chungwe lobla zunbe kangsa takarangla kogugur wala da chika ngibe nangla yaayina dinde sungbari tangbu ngaru namla jansi sungnangbari wala tangbu seya di changge mingjire ona changge mingyimbe tangbu seya di kende jikla kogugur yawarbesna kurim seya wala chibwe tengmingjir wala di tenda di ngunla seya la sokba dunla seya la sokba tongmar seya la sokba kodundir wala ona chikang di ngantola ya kodun kare tembarbesna lobla zunbe kansa te tongmar jangwar chawe shijia tang yundin ni yigisosu gine tang chibaso ngaru korgi shijia teda likbar jangche yangsegi yigila sokbe yiginamgi da dendang dunlu di tushin shimba che gugu resi sungnangwar wala ngaru seya dini yigisosu gine tang chiba zowala sokbe namsha jeba shigli ya ina kogugu yor wala seba shubo ina yigisosu gine kang tang kang yimi qiba tang zuwa suwagi naba kunde yimin la denje da te tang te dunbar qigi yumin so sewar qibe ngaru namsha jigla ina kuwaam yama na sungbur wala tangdo ngaru namla jang gobe gyumze karesna igi soso ngoy sungwa tam ngoy sungwa tam moche igi soso de dunlu diye da dunlu gi ji chunyi tang dulu nengxin yang takbe tona dundube godun di dube che duru wala dube che dure ngaru namsha gola yaayi na yigi sheba kebe kagen shuya ge chabi di nangla yaayi na shibjing chawe tona ina ngodu zay yore la kien debu shira yore nga deya reri shin cheje ngodu shugi degi men kesi tona di tola ya tugu nangdu yoba lobjong nangdo yoba, sendo yoba suwa chungna ni gyaji pyoge lungting senpa bo namgi nga tanda ngondo shuya gi igi sheba kebe kajen shuya gi chabi di jik sing nangda di korgi sheja dige denden sebu kien tube debu sangbo ji tukyu ni chikda jeje shu chokwa jiri lobzu ki kurimla donbe kor sungob chikang sumba tang shibe gabla ya yi na zawa nangla dinde sumbo re ngun ju ming shi jin ju sung lo ge che du le bu yin si sung zai ba re. Chigang di nyi ge ngan zu le dian bai ko dun di ye, ngan zu sun yam tu bu to ne pe ji xia jie ngon du ji xun na di ge re. Pe na lu jung lu rim tang bu ne go zu jie lo bu so su pu yu gen la ci lu bu zu le ya yi na pu yu tong mar jong gu chuk du zan ne di yang xi zi da di sung ju o di sumju ni ta seji yigi sumju tamba dirida digeni jinju gi yigi re digeni ngunju gi yigi re digeni gojen dang dogjen gi yigi re se la sok ba yigi so so chang gi yiwa ta ga nang xin gi ju yu da du lu gi kurim la sok ba re re xin ngo de tang de xie nang su yo ru wa la tin de se re re xin ngo de nang gu be gyum de tang gu ba de ka re se na 또 이게 텐조 소소 문제탕 이게 대다 소소 이와 남다 다가 능신 게 이게 텐조 세워지도 뒤에 로베급라 야이나 다 듄루기 구림소 머툭 봐 구림 말로 봐 또 듄나 로 타베 치도 르발라 갸라즈 페주 나와 탑시 대전에 등어터 투미 럽주기 구름라 돈베급 송베 문주 민시 진주 숨 로그 치도 러버 인스 송베 공바디다 공바지도 내베 머제 그 뒤에
타그랑 루알라 체장 자와라 야이나 송바 능신 문주 민시 진주라 수학과 팀조 레리시 오드치 제아디에 이기 통조 최과 지기 나라 야 뒤제 로베 급라 야이나 로 타베 체도 인자 양세 문지타 나루 장베 멍시 토라 다 문제 민시 고덕이 이기 남샤탕 이와 다든당기 구름라 속바 텐조 럽구그레 고바니 텐조 최과지기 나라 뒤제 로베급라 야이나 로 타베 고바디 두베 체도 레스 송낭거와라 디네 자월덴베 시간 아바탕 주번이기 급라 야이나 진주시 조아니 년삼덴베 텐조 자스 송제버레 오나 시간 디니게 덴베 코덴데 카르르베스나 디야 진주 시송바 담르 마도 무주기 이기에 뒤제 다기 주베가로 충외 치바 시스에 지규발라 치바 시스에 디니 당보디 가라서나 무주 당 진주기 이기남 랑그 주위도 규베 민시 이기 강당 강라 주베 추시에버들 발라 니바디 가라서나 주기 응은지기 이기 강당 강기 주베 추시에버들 발라 순번이 가라서나 주위기 민시 이기 태당 태라 주기 응은지기 이기 태당 태 주고 유나 대추 치더비고는 주민기 추시에버들 발라 시번이 가라서나 대추 대더비고는 주위기 민시 이기 태당 태라 주기 응은죽당 진주기 이기 태당 태 주고 유나 거봐 뭐 닥시엔탕 차지 레숨 두숨소 강당 강 세워 주민기 추시에버들 와라 최장 진주스 송바담 레마도지기 은주구 이기에 뒤제 던주기급라 충외 치바시 조아틴조니 당도 라마디 랑그 로빈타네 야고 냠바디 냠구그레스 디네 랑그 로빈키 강댐바탕 강러바 대신 퇴라자제 섬시 체투바 구그레라 대머체 타마 랑소스 콩도 추바탕 신바 제베 머체 기우시엔라 댐바소기 퇴라자제 디네 개발 머규팔 러바 체구그레스 냠바디 냠바탕 섬바 댐바 제 요어 숨라 자제 네네 난도 티리 조르츠베 시에자 럽주기 구림당 귤럼디 난돌이 야이나 대낭바르 와라 대낭바레 리젠디 나랑에 냠바보토 숨을고네 돈발라 치다게 낭시기 요어 숨기 낭네 대퇴라 어베 추유국골로 숨가 자오라 댐베 지강 시부디게기 코된탕 럽주기 구름나 돈베거 자오라 야이나 럽러 쩐베 강사기 당몽 아름남라 장 은주 민시 진주 숨 로그 체도 럽이 진주 시 조니 년삼 댐베 전도 자 숨베 지강 디게기 코된골로 야이나 모르타 제시 지슈 주버이 레전 치메 나랑에 무투제 대최기 난두타 다가 능신기 담아 누룽라 댐고벌 돈버소기 골라야이나 자월 숨베 치강 디게기 골라야이나 대셰 당 모두 슈두 유베 자지 퓨글 능든 세버 본남기